0: 쓰려네. 뭐 또 여름 축제 등등 너무 바쁘게 지냈어요.
1: 네. 네. 누군가는 여름 방학이고 또 썸머 스페셜 기간이라 쉴 것 같은데.
0: 네.
1: 우리 목사님 더 열심히 달리셨네요.
0: 그리고 여름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 나라 사랑 축제.
1: 아하.
0: 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1: 목사님 오셨네요?
0: 어, 갔죠.
1: 네, 그럼. 어떠셨어요?
0: 저는 이번에 사실 처음이거든요. 나라 사랑 축제 처음이었는데 스케일이 일단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그 각 전국에 있는 그 어린 협창단들마다 특징이 있었고
1: 네.
0: 또 스토리가 있고 그 긴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졌어요.
1: 네.
0: 네,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1: 이 나라사랑 축제를 보신 분이 이러더라고요. 우리나라 희망 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희망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0: 저 너무 감동이어서 사실 그 다음 그 나 있었던 익산 있잖아요.
1: 네.
0: 그거를 또 봤어요. 유튜브로 또 봤습니다.
1: 그러셨군요.
0: 네네네.
1: 우리 여수가 더 잘했죠?
0: 여수가 좀 더 잘했습니다.
1: 네. 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요, 믿음 하나 심어주고, 은혜 가르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님 어떤 분들은요, 아이를 네. 학교 보낼 때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가 아니라, 매일 이 험한 세상을 향해 선교사로 너를 파송한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아이를 학교로 파송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0: 정말 감동이네요.
1: 네. 네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꼭 물려줘야 될 것. 금가락지가 아니고요. 땅 한 평이 아니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믿음 도시락 하나 풍성히 싸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걸음 계속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수 전도단이 노래합니다. 파송의 노래.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의 뜨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폰으로도 많이 들으시는데요. 폰에서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전남동부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신 사랑의 뜨란 전국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많이 그리우셨죠? 우리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 오늘 말씀 속 영어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진짜 반갑습니다.
1: 아, 너무너무 참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갔어요.
0: 네. 네. 아, 세월은 참 빠른 것 같아요 목사님.
1: 맞습니다.
0: 저는 나라사랑 축제가 지나갈 거라는 거 진짜 지나갈까 싶었거든요.
1: 너무 고생 많으셨죠.
0: 네. 네. 이 또한 지나갔네요 목사님.
1: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뒤에서 보이지 않은 누군가가 수고했기 때문이거든요.
0: 네.
1: 제가 이번에 그 나라사랑 축제를 보면서 아, 극동방송 그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했겠다.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특히 우리 지사장님은 거의 일 끝나고 순교하리라라는 마음으로 네, 목숨을 걸고 하시더라고요. 네.
1: 저도 봤습니다. 멀리서.
0: 네. 네. 여러분 많이 와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고요. 또 매 순간 기도로 준비했거든요. 사람이 마병은 준비하지만 그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했잖아요.
1: 맞습니다.

0: 정말 마병은 준비했지만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감격과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1: 네, 그래서 그런지 더 정말 은혜가 컸던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9507 이봉진 집사님, 0782 황경희 집사님께서 굿모닝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인사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오늘 이 아침에 목사님 첫 방송 시작하시면서
1: 네.
0: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1: 맞아요. 네. 네, 어떤 퀴즈인지는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죠.
0: 네. 네. 여러분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이 말씀 속 영어 속 하실 때마다 제일 먼저 이 단어로 인사를 하고 시작하시거든요. 하시면서 영어로 인사를 하시는데 그 인사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이 방송하실 때 제일 먼저 사용하시는 영어 단어 아침 인사인데요. 목사님 제가 보기 준비했습니다.
1: 네.
0: 오늘 떼주시죠.
1: 1번
0: Goodbye.
1: 네. 2번
0: Good morning.
1: 3번
0: Good morning.
1: 네, 4번.
0: 목사님, 3번은 목사님의 목소리를 한번 해주시죠.
1: 네, good morning.
0: 네. 제가 아무리 흉내 내려고 해도 저 중저음의 그 묵직함을 흉내 낼 수가 없네요, 목사님.
1: 예,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0: 네.
1: 네, 4번.
0: Good night.
1: 네, 과연 뭘까요?
0: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독일어를 잠시 공부를 해가지고, 네. 아는 단어를 한번 다 끌어다 써봤습니다.
1: 네, 영어입니다. 참고로.
0: 와,
1: 네.
0: 1113님 1등으로 문자를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1: 네.
0: 2061님 2등으로 문자 주셨고요. 3등 누구실까? 제가 열심히 클릭하고 있습니다. 일단 1113님, 2061님, 3등은 0782님이시네요. 이 세 분은 일단 성함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됐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을 다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목사님.
1: 네. 아, 네.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이 예상치 못한 퀴즈를 내셔서 제가 네. 당황스럽습니다.
0: 오늘 목사님, 네. 오늘 2026년 하반기 들어 첫 하시는 방송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그 중저음에 무게감 있는 그 인사를 한번 퀴즈로 내고 싶었습니다.
1: 네.
0: 목사님, 오늘 저희가 영어로 배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1: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와, 이 긴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1: 아, 그럼요.
0: 네.
1: 또 잘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 참 이렇게 암송하고 늘 네. 마음을 새기는데요. 이 영어로는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네. 좀 길어요?
0: 목사님, 제가 이거 영어로 과연 외울 수 있을까요?
1: 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0: 네.
1: 한 번에 다 외우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0: 잘게 잘라주실 거죠?
1: 4주 동안 외울 겁니다.
0: 거의 채를 썰어주시는
1: 거죠. 그렇죠.
0: 목사님.
1: 그래서 이 한 구절을
0: 네.
1: 4주 동안 외울 거예요.
0: 와.
1: 제가 지난, 이렇게 상반기 때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마음 깊이 잘 안 새겨지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차라리 짧더라도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곱씹어야겠다. 정말 마음 깊이 새겨지도록.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한 구절을 4주 동안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주는요. Your word.
0: 만 하실 건가요?
1: 네. 이거만 할 거예요. 오늘은 이거만 할 겁니다.
0: 와,
1: 네. 이거 하나 가지고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오늘 합니다.
0: 네.
1: 네, your word.
0: 오늘
1: 네.
0: 방송 들으시고 따라 하시는 모든 분들은 절대로 다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이거 못 외울 수 없습니다. 이건
0: 네.
1: 다 외울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외웠어요.
0: 저는 목사님이 네. 이렇게 짧게 잘라서 해주실 때마다
1: 네.
0: 자신감이 붙었었는데 이렇게까지 채를 쓸어 주실 줄은 몰랐네요.
1: 그래서 4주가 끝나면 네. 그냥 이 말씀이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0: 네.
1: 계속 반복하고 또 깊이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둘째 주는요, It's a lamp for my feet.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0: 램프. 네.
1: 램프. 그렇죠. 우리가 네. 램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셋째 주는요. A light on my path. 네. 내 길의 빛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는 이제 전체를 암송을 해볼 겁니다.
0: 네.
1: 네.
0: 그날도 오겠지요. 우리가 전체를 암송하는 그날.
1: 아, 그럼요.
0: 4주 후에.
1: 나라사랑 축제도 왔는데.
0: 아. 네.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퀴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드릴까요?
1: 네, 좋습니다. 제가 항상 아침에 인사를 할 때
0: 네.
1: 영어로 인사를 하죠.
0: 네.
1: 보통

0: 미국 사람들 인사할 때 아침 인사거든요. 네. 정답이 뭘까요? 1번.
1: 보기 1번, 2번, 4번은 제가 할 건데요. 3번만 목사님이 해주세요.
0: 아, 네, 좋습니다.
1: 1번, goodbye.
0: 네, 2번.
1: Guten Morgen.
0: 네, 3번. Good morning.
1: 4번, Guten Nacht. 여러분, 네.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찬양 나간 후에 오늘의 말씀 속 영어 속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플레이트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 속으로 영어 속으로 쏙 빠져볼까요?
1: 네, 먼저 우리 한국어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따라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 아멘.
0: 아,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0: 네.
1: 네.
0: 애청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출발하겠습니다.
1: 자, 한 단어씩 좀 따라해보겠습니다. Your word.
0: Your word.
1: Is a lamp.
0: Is a lamp.
1: For my feet.
0: For my feet.
1: A light.

0: Light
1: on my path.
0: On my path.
1: 아주 좋습니다. 네. 스타트가 좋아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네 덩어리로 끊어서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가 Your world.
0: Your world.
1: 예. 둘째, is a lamp.
0: Is a lamp.
1: 예. 우리가 lamp 하잖아요. Lamp. 네. 예, 그 단어입니다. 셋째, for my feet.
0: For my feet.
1: 네. 넷째, a light on my path.
0: A light on my path.
1: 예.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Your world.
0: Your world.
1: It's a lamp.
0: It's a lamp.
1: 예. For my feet.
0: For my feet.
1: A light on my path.
0: A light on my path.
1: 네, 오늘은 이 단어 중에서 첫 번째 your word.
0: 네.
1: Your word. 여기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0: 목사님 영어로는요.
1: 네.
0: 감히 목사님한테도 you.
1: 네.
0: 하나님한테도 you.
1: 네, 맞습니다.
0: 네.
1: 네.
0: 여기서 you는 뭘까요?
1: 우리가 보통 이제 you 하면은
0: 네.
1: 당신, 너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0: 네.
1: 근데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말과 영어의 좀 차이인 것 같은데요.
0: 네.
1: 우리 한국에서는 너 뭐 이렇게 높 이렇게 높은 분한테 네. 나보다 나이 많은 분한테 뭐 너가 뭐 당신이 뭐 이러면은
0: 네.
1: 되게 그 무례한 말이잖아요.
0: 그쵸.
1: 근데 영어는 이 나이에 상관없이
0: 네.
1: 상대방을 지칭할 때 you라는 표현을 쓰죠.
0: 그렇대요. 대통령한테도 you.
1: 아, 그렇죠.
0: 네. 네. You. 하나님한테도 you.
1: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your 하면은
0: 네.
1: 소유격이잖아요. 당신의 네. 너의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주의.
0: 주의.
1: 네, 그렇죠. 그런 네. 뜻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 발음이 참 어려워요.
0: you가요?
1: 아니요. you는 쉽죠.
0: 네.
1: you는 you예요. 근데 world가 어렵습니다.
0: world.
1: 네, world. 요월도 좀 어렵네요.
0: 그렇죠.
1: 우리나라 발음에는 이 R 발음이
0: 네.
1: 없잖아요.
0: 네, 없어요.
1: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혀를 말아서 하는 발음이거든요. R 이렇게 돼야 되는데
0: 네.
1: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천천히 your라고 하셔도 좋고요. 실제 영어에서는 빠르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냐면 your 이렇게 됩니다. your.
0: your.
1: your. 그래서 your 이렇게 됩니다. your
0: 네.
1: world. 그래서 your를 빨리 하면 your가 돼요. your. 네. 희한하죠?
0: 네.
1: 네. 그래서 your world. 네. 그래서 your 안 들리고 your world 이렇게 들립니다.
0: your world.
1: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word라는 단어. 네, word processor 이런 거 말하잖아요.
0: 네.
1: 이 word라는 말은 이 단어 말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일까요?
0: 말씀.
1: 그렇죠, 말씀이죠. 그래서
0: 네.
1: 주의 말씀이 되죠. Your word 하면은 주의 말씀. 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소유의 관계인데요. 아무 말씀이 아니라 주의 말씀.
0: 네.
1: 네,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사람들의 말도 있고 또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말도 있고 또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도 있고. 근데 오늘 이 시편 119편 시편 기자가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이 먼저 듣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네. 그래서 신앙 생활은요, 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0: 아멘.
1: 네. 그래서 your word.
0: 네. 네.
1: 이거 외우실 수 있겠죠?
0: 그럼요, 네. 목사님.
1: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your word.
0: Your word.
1: 발음이 훨씬 좋아졌어요. Your word.
0: 네. 목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니까
1: 네.
0: 그걸 생각하면서 하니까 좀 발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1: 아,
0: 네.
1: Your word.
0: Your word.
1: 네, 좋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단어 아까 word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0: 네.
1: 이게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한국말로는 그냥 word 이렇게 하는데요.
0: 네.
1: word. 근데 이게 처음에 이 W 이 소리는요. 입술을 한번 동그랗게 해서 모았다가 풀면서 워 이렇게 됩니다.
0: 워.
1: 워.
0: 워.
1: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워에서 끝나지 않고 혀끝이 윗 잇몸에 닿으면서 드가 살짝 터치합니다. 그래서 워드.
0: 워드.
1: 드가 거의 들릴랑 말랑. word.
2: 예. word.
1: 예, 그렇죠. 너무 세게

0: 워디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
1: 네.
0: 육상을 못 알아듣고 워드.
1: 예. 워드.
0: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도 힘들어요 이 발음.
1: 네. 네. 버터를 좀 먹어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0: 아, 이 참 쉽지 않습니다.
1: 네.
0: 네.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이 영어 두 단어인데도 이게 참 믿음의 고백이 돼요.
1: 네. 그래서
0: your word. 예. 주님의 말씀.
1: 말씀.
0: 네. 우리가 오늘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Your word. 주님의 말씀. 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1: 목사님, word가
0: 네.
1: 말씀이라면
0: 네.
1: 성경을 말하는 건가요?
0: 그렇죠. 성경 말씀도 되죠.
1: 네.
0: 네. 네. 우리가 이제 뭐 성경을 또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1: 네.
0: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the word라고 하죠.
1: 네. 네.
0: scripture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1: 네. 네. 여러분 your word 주님의 말씀 오늘 요거 가지고 목사님께서 정말 쏙쏙들이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찬양 듣고 word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볼까요?
0: 네 좋습니다.
1: 네 여러분 말씀은요 빛처럼 우리 삶을 비치시잖아요.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송가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찬양합니다.
1: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늘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과 함께 말씀 속 영어 속 Your World 배우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제 Your World가 우리 믿음.
2: Your World 하면은 안 됩니다. Your World 하면 당신의 세상이 되죠.
1: 어머나.
2: 이게 World, World 조심해야 됩니다.
1: What?
2: What? 네. World. 네. 쉽지 않죠?
1: Your World가 네. 우리 믿음에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이렇게 읽고 싶은 것만 딱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1: 네.
2: 그렇게만 제가 딱 받아들여버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또 때로는 책망을 또 주시기도 하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또 교훈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2: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또 한 가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딱 한 구절만 딱 이렇게 박힐 때가 있잖아요.
1: 네.
2: 한 구절. 물론 그거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전후 문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예.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면은 이 구절 자체가 마치 무슨 주문같이 되거든요. 아,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구나. 근데 사실 그 전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뭐 궁핍에도 처했고 내가 배고픔에도 처했고 그런 설명들이 쭉 나오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는 읽을 때는 특별히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참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구절만 딱 놓고 보는 것보다는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숲을 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2: 그렇죠.
1: 우리가 왜 엄마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잘한다 잘해 그래 해라 요것만 듣고 진짜 하면 안 되잖아요.
2: 그렇죠.
1: 전후 문맥을 잘 파악을 하면
2: 파악을 잘해야 돼요.
1: 절대 해서는 하면 지금 죽는구나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2: 네.
1: 그것만 듣고 네 어머니 하고 해버리면 이제 나중에 뒷감당을 네.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월드가 아니라 워드
2: 네
1: 워드
2: 네 워드
1: 네. 어떻게 들을까요 목사님?
2: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참 너는 안 돼. 그리고 뭐 실패한 경험에 있어서 뭐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뭐 사실 뭐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움츠러들 때가 많잖아요.
1: 그럼요. 저 나라 사랑 축제 전에도 얼마나 걱정 많이 했게요, 목사님.
2: 근데 참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막 될까? 막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1: 네.
2: 그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1: 아멘.
2: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1: 네.
2: 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좀 크게 들을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1: 그러네요.
2: 사탄 마귀는 늘 속삭이거든요. 너는 안 돼. 저번에도 실패했잖아. 너 저번에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똑같은 죄를 줘? 그렇게 계속 정죄하고 또 우리의 그 약한을 막 건드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1: 네.
2: 네. 하나님의 말씀.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에 정말 길이 되고 또 빛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캄캄한

0: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멘. 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요.
0: 아멘.
1: 네.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자세가 참 필요한 거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1: 네.
0: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1: 목사님, 그러면 그것을 네.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방안 하나를 목사님이 좀 꿀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0: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수 있을지 작은 실천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참 많은 것들을 많은 소리가 들리죠.
1: 네.
0: 일단 뭐 알람 소리도 듣고 또 그리고 우리 이지다 PD님은 아침에 눈 뜨면 뭐 하세요?
1: 지각인가?
0: 저는 이제 휴대폰을 좀 보거든요.
1: 네.
0: 사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뭘 보느냐 중요한데 우리가 휴대폰부터 보지 않고 성경 한 구절을 먼저 읽는 거죠.
1: 아멘.
0: 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첫 목소리를 누구에게 내어주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1: 와, 하루에 첫 목소리를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0: 네.
1: 여러분은 누구에게 내어주시겠습니까? 알람입니까? 뉴스입니까? 메시지입니까? 말씀을 먼저 보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목사님.
0: 그렇죠.
1: 네.
0: 꼭 긴 분량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절을 읽고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난 뒤에 한 30초 정도만 좀 조용히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1: 목사님, 네. 오늘 배운 영어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Your word, Lord.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0: 네, 이렇게요. 아주 좋습니다. 간단하지만 사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기도이죠. 네.
1: 여러분, 오늘 목사님과 함께 아주 짧은 문장이었지만 Your word. 목사님 맞죠? What?
0: 네, 네. 맞습니다.
1: 또 세상으로 갈 뻔했네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영어로 배워봤는데요. 목사님 이 말씀 속 영어 속 요 짧은 문장으로도 오늘 퀴즈를 한번 또 통해서 우리 복습 퀴즈라고 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1: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우리가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거 뭐 틀릴 수 없는데요.
1: 네.
0: 이 문제가. 자, 우리가 아까 주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 주의라는 당신의라는 뜻의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1: 네. 50원의 네. 유료 문자 샵 9750 활짝 열려 있습니다.
0: 이거 보기를 드려야 될까요?
1: 네. 아니요.
0: 안 들어도 되겠죠. 네. 우리 계속 지금 반복했으니까요.
1: 찬양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깜짝 퀴즈, 네 복습 퀴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0: 네. 그 첫 단어, 자, 주의. 말씀할 때 주의라는 단어가
1: 당신의
0: 어떤 당신의 영어로는 예. 당신의죠.
1: 영어로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0: 예, 두 번째는 말씀. 네, 주의 말씀. 말씀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1: 제가 아까 틀렸던 거.
0: 그렇죠.
1: 네, word 아니고.
0: 예, 그렇죠.
1: 네, 네. 그것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맞습니다.
1: 세 번째 퀴즈입니다.
0: 네, 마지막 세 번째 퀴즈는요. 자, 주의 말씀을 영어로 보내는 거죠.
1: 붙여서.
0: 붙여서.
1: 네.
0: 그렇죠. 네. 두 글자입니다.
1: 네. 여러분 오늘 네. 잘 말씀 속 영어 속 귀를 기울이셨다면 이거 두 개 다 여러분 보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영어로 스펠링 쓰기가 힘드시다면
0: 한국말로 써도 돼요.
1: 한글로 네. 네, 보내주셔도
0: 소리 되겠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써셔도
1: 됩니다. 당신의 네. 말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가든이 부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0: 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오늘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과 함께 배운 Your World. World.
1: 발음이 좋아요.
0: 네. 또 세계로 갈 뻔했지만, 네. 과연 저는 이거를 영어로 문자 네. 적어 보내주시는 분이 계실까? 사실은 조금 걱정했거든요, 목사님.
1: 네.
0: 근데, 많이 보내주시네요.
1: 네, 많이 보내주셨어요.
0: 네. 1등으로 보내주신 분이 1316님, 김연희 집사님이신데요.
1: 네.
0: 1번 퀴즈 정답. 네, your.
1: 네, your.
0: 2번 word.
1: 네, word.
0: 3번 your word.
1: Your word.
0: 네. 네.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1: 네.
0: 1316님, 2등이 1487님.
1: 네.
0: You.
1: 네.
0: Your world. Your world.
1: 네.
0: 네. 1487님. 그 다음에 6244 유창엽 집사님. Your world. Your world. 영어 시간 재미나요. 학창시절 같아요. 라고. 네.
1: 네.
0: 2483님도 여기 광양시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Your은 안 보내주셨고 Word. 그리고 사랑, 러브를 보내주셨네요.
1: 네.
0: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이런 모범생들 보시면
1: 뿌듯하죠.
0: 네, 아주 흐뭇한 미소를 네 우리 목사님 짓고 계십니다. 목사님 오늘 사실 암송 Your Word 이렇게 했는데
1: 네
0: 영어를 외우는데도 목사님 좀 꿀팁을 주시면 저희가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좀 말씀드리자면요,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눈으로 먼저 보는 겁니다.
0: 아하.
1: 눈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소리를 내어서 말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일부러 소리 내서 읽어요.
0: 네.
1: 성경을. 처음에 눈으로 몇 번 읽고, 그 다음에 소리 내서 읽으면 제 소리가 또 제 귀에 들리잖아요.
0: 아.
1: 네. 그래서 한 번 또 이렇게 각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 내서 읽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0: 네.
1: 말하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셋째는요,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말해보는 거죠.

0: 그냥 이번에는 또 곱씹는 거죠. 6월. 그다음에 월드. 하나님의 말씀.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말하면 훨씬 더 이렇게 깊이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0: 네, 좋습니다.
1: 네.
0: 네, 우리 천천히 우리 조금 자연스럽게 Your world.
1: Your world.
0: 네.
1: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0: 예.
1: 네, 자연스럽게.
0: 네, Your world.
1: Your
0: 네. 아, 저도 참 힘들어요, 사실.
1: world.
0: 이 word라는 발음이 중간에 R이 들어가서 또 이 W 발음도 힘들거든요, 사실.
1: 목사님 방금 웃으신 게 제가 또 세계의 월드라고 했나요?
0: 아니, 뭐 그러긴 한데. 아, 이게 저도 힘들어서 사실. 네, 이게
1: 네.
0: 이 W 발음도 힘들지만 R 발음도 힘들거든요.
1: 웃으셔도 몰랐어요, 방금.
0: 그러면서 또 D
1: 네.
0: 발음은 또 거의 안 들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1: 아.
0: word. 이게
1: what?
0: 아, 힘듭니다. 저도
1: what?
0: 힘들어요.
1: 네.
0: 네. 그래서 우리 한번 마지막은 우리 기도하듯이 한번 해볼까요?
1: 네.
0: 우리 주님,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Your word.
1: Your word.
0: 네.
1: 네.
0: 네, 좋습니다.
1: 목사님, 다음 주는 어떤 거 해볼까요?
0: 다음 주는 좀 다음 주는 그래도 발음하기가 조금 쉬워요. 네.
1: 네.
0: It's a lamp for my feet.
1: 뭐가 쉬워요, 목사님? For도 F고, feet도 F고.
0: 아, 그래도 R 발음이 좀 많이 안 들어가서 이거 좀
1: 아,
0: 쉽습니다.
1: word보다는.
0: 네.
1: 네. 여러분, 다음 주는요, is a lamp for my feet. 네. 목사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내 발에 등불이 되는 이 하나님 말씀.
1: 램프는 왠지 좀 자신 있어요. 램프의 요정.
0: 에, 램프. 램프
1: 네.
0: for my feet.
1: 네. 목사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옵소서. 사람의 평가와 내 감정에 흔들릴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매일 성경을 펼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정말 매 순간 사람들의 평가와 내 감정에 많이 흔들리거든요, 목사님.
0: 네.
1: 그럴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바로 Your word. Your word.
0: 네.
1: 네. 이상했나요? 네.
0: 좋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우리가 한번 이 아침마다 한번 세 번씩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1: 네.
0: 네, 다음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이 표현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특별히 오늘 목사님 주신 꿀팁,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0: 네.
1: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라. 네. 사실은 저는 미지근한 물로 먼저 채우는데, 네. 그 물보다 먼저 말씀으로 영혼과 몸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오늘도 말씀 속 영어 속으로 우리를 은혜 속으로 이끌어주신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속 영어 속은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발의 등이 되시고 우리 길의 빛이 되시는 그 말씀. 말씀으로 매일 아침 가득 채우고 시작하는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뜰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꿈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빌레몬서 여수 3일교회 정은숙 집사님이 낭독합니다.
1: 빌레몬서 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0: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첫째, 불같이 나아가십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하지요. 가나안 족속들의 강인함과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당시 가나안 성벽의 높이가 9에서 15미터에 이르고 폭이 4에서 5미터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그들의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는 표현은 매우 현실감 있는 표현입니다. 2절에서는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고 해요.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 힘이 세기로 소문나 있던 족속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후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후손으로 여기며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그들 손으로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려오신 것이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만큼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적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며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대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고 하지요. 주님은 맹렬한 불같이 우리 앞에 나아가셔서 대적을 멸하사 우리 앞에 엎드러지게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4절에서 보듯 대적이 악해서 쫓아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이렇게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4장 24절에서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고 고백한 것 기억나시죠? 그러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이 불꽃은 대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삼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악행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 편 하며 안일하게 행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죄에 넘어져 엎드러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 앞을 막아선 하늘에 닿은 것 같은 성벽과 안악 자손은 무엇인가요? 그 싸움을 내 힘으로 하려 하나요?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따르나요? 하나님은 내 편 하며 안일하게 여기는 내 죄는 무엇입니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둘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안악자손 같은 거대한 문제는 남편의 구원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이키는 것을 막으려는 사탄의 세력이 하늘에 닿은 성벽처럼 크고 장대했어요. 남편은 구원이 다가오자 마지막에는 날마다 술을 마시고 탁자도 깨고 아주 영적으로 방해가 심했습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지만 그를 잡고 있던 사탄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시 찾고 또 모독하고 또다시 찾고를 반복한 것이죠.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맹렬한 불로 사탄의 세력을 모두 불사르시고 남편을 구원으로 이끄셨어요. 그것은 목숨 걸고 기도한 저의 공로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부르짖기만 했을 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땅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오직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 언제부터인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 13장에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15장에 보면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그 땅의 경계가 나오고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며 그 땅의 이름이 가나안이라 밝히십니다. 그리고 26장에서 이삭에게, 28장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십자가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인데 나의 공로로 얻었다며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붙들고 나아가나요? 젊은 날의 생활 습관과 타인을 향한 무관심을 회개하고 날마다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교만의 성벽을 무너뜨리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36년간 재직하면서 여러 재개발국을 다니며 농업 지식을 전수했어요. 정년 퇴직 후에도 프로젝트 요청이 계속 들어오자 마치 스스로 땅을 차지하고 힘을 얻은 안악 자손처럼 크고 번성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작년에 교회에서 국내 단기 선교팀의 전도팀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섬기러 갈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 농민이라는 얘기를 듣자 말씀보다는 제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지요. 그런데 출발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흉통과 호흡곤란, 어지럼증을

0: 느낀 저는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스텐트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3개월간 준비한 선교 사역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병상에 누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니 주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했다 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저의 교만을 깨달았어요. 저는 젊은 시절에 기름진 음식과 담배로 제 혈관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격노하시게 한 목이 곧은 죄인이에요. 또 하나님이 사랑의 상징인 심장을 치신 까닭을 생각하며 가족 우상에 사로잡혀 타인에게 무관심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스텐트 수술로 앞으로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타적으로 살라는 언약을 제 심장에 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아낙자손처럼 크고 번성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긴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제 안의 교만한 성읍과 성벽을 무너뜨리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매일 큐티한 후 심장약을 복용하여 영육간의 건강을 관리하겠습니다. 술과 담배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제 삶을 간증하며 끊도록 권면하겠습니다. 입니다.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해요. 그 격노하게 하던 일은 8절 이하를 보니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긴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일로 백성을 멸하려 하셨으나 모세의 중보로 다시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는 목이 곧아서 언제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러니 그저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며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나를 위해 앞서 나아가시며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을 따라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늘에 닿은 성벽과 안악자손 같은 문제 앞에 서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맹렬한 불처럼 앞서 나아가시는 주님이 친히 싸우심을 믿고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데 내 힘으로 싸우려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오직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잘된 일 앞에 내가 했다며 자랑하지 않고 목이 고다 언제든 배반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기억하며 날마다 회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크고 번성한 것만 따르는 우리의 성공 우상을 깨뜨리며 오직 구원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만 믿고 나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노아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 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 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0: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순천 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호세아 6장 3절, 베드로 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은 이런 한탄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들도 알 것은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택함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무엇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면 그야말로 짐승 수준인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탄하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막아는도다. 이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데 관심도 없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내 현실 앞에 하나님께 기도나 간구나 이런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소원, 자기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뭘 위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달라고만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 달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면 기대가 됩니다. 이전과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은혜 받게 될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능력의 손길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질병은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구원이 확실해집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은 우리가 믿어서 받지만 믿음 전에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구원으로 연결되었으니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성화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은혜 받는 길로 은혜 받는 마음으로 은혜 받는 순간순간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큰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있는 분 다른 것보다도 은혜 받으면 해결됩니다. 영적 싸움에 직면한 분 은혜 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못 받으면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안 되면

여전히 못 풉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약속대로 반드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약속대로 임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좀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 아는 것보다 세상 지식 물론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것이 앞서가면 여러분 다 문제가 더 커집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은혜 안에서 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담비가 있어요. 어김없이 어둠 속에서 새벽빛,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어둠을 물리치고 떠오르는 태양의 빛, 새벽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메마른 돼지 위에 필요한 게 담비잖아요. 지금 내리는 비는 굉장히 가뭄을 해결하는 중요한 비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속에, 메마른 심령 속에 은혜의 담비가 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담비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기대하면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사람들은 못 지킬 수 있어요. 나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잘 봐라. 잘 눈여겨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놓치지요.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듣습니다. 들어도 건성으로 흘려보냅니다. 우리는 듣는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으면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시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지금 들어지는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 연결되지 않냐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믿음으로 결부, 연결된다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전도서 4장,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좀.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인간의 어떤 권세가, 어떤 권세자라도 그거 안 된다.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안 된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깨달았어요. 자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싶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은혜를 받는 자에게 놀라운 인생의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역사 속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정말 안 풀리는 거 기도로 풀고 깨달았어요.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서러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자 사무엘 낳는 이 은혜 안에서 깨달은 것이 한나의 깨달음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여인 한나가 깨달았다면 우리 성도들 특별히 여성도들은 다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고 부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믿음의 성도들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간혹 그래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다 봐. 하나님도 한계가 있겠지. 욥은 깨달았어. 욥기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욥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냥 내비두는 것 같은데 기록 파일 다 있다. 정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말씀대로 기록 파일 다 정해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거 다 신문 받아야 돼요. 무슨 행동을 했는지 믿음 없이 하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 없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이걸 제어하지 못하고 막 끌리는 대로 제멋대로 욕심대로 마음대로 그거 다 기록 파일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절제를 확실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오히려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 속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모든 사람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살피시는도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확실하게 기회를 잡고 온전한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사고력을 좀 이게 다 무너져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의 사고 시편 14편 1절도 있고요 53편 1절도 있고 똑같은 말씀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사고력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지.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은 모두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할 능력 하나도 없고 죄질 생각만 하고 그리고 믿음 없이 그리고 헤매이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 하나도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 없다 하는 자는 하나도 유익할 수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성공을 크게 하기도 하고 강하게 권세를 부리기도 하고 훌륭한 지식을 펼치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기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근본을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놔둠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도다. 구비구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까지 와 있다. 그러니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해져가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깨달음을 갖는 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 받으면 해결됩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됩니다. 은혜 받으면 영적 도약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주 안에서 크게 인정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은혜로 하시리라.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약해도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도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손길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새롭게 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계속해서 깊어갑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면 가르쳐주죠. 은혜가 없으면 팍팍합니다. 거리감이 생깁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멀리멀리 갑니다. 은혜 없으면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은혜 없으면, 은혜 없는 자 아주 묶임이 많습니다.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여기도 걸려있고 저기도 걸려있고, 은혜 없으면 안 풀립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서서히 정리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져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그런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해결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또다시 하나님이 큰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총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은혜 받을 심령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는 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마음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다녔던 교인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나는 부자야, 부족함이 없어, 부요해, 괜찮아, 먹고 살림만 해, 내 정도는 괜찮지, 즐겁게 잘 살고 있어. 잘 산다고요? 부자라고요? 예수님은 정말 토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세, 은혜 없는 자세, 돈 좀 있다고, 권력이 좀 있다고, 뭐 가진 것이 좀 있다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그런 안일한 자세로 토하고 싶다고. 결정하라. 차든지 덮든지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믿지 않으려면 그렇게 믿지 않는 대로 가. 선택하라. 이런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절대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질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은혜의 하나님이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크게 은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에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좀 겸손하라. 겸손하지 않으면요.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이에요. 자기는 교만인지도 몰라. 은혜를 받아야 그게 교만인 줄 알아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속아요. 영적 상태가 괜찮다고. 은혜 받으면 묶임에서 속임에서 해방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로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특별히 젊은 자들, 지식이 많습니다. 현대 감각이 많습니다. 똑똑합니다. 여기 장로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와 관계를 좋게 하고 말씀에 귀에 귀를 울려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는 자는 설교 안에 그것은 당신의 신념이고 내 철학은 달라 튕길 수 있어요. 반항할 수 있어요. 은혜 받는 자는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네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 못 받는 자는 어떻게든지 거부감을 갖습니다. 내 생각은 달라. 내 인생 철학은 달라. 그렇게 설교하지 마.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는 자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반면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 은혜 안 줘요. 은혜 주도 못 받고 하나님은 물리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과 관계가 잘 풀려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분을 대적하기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겸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어려울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곤란할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팍팍할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메마를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은혜를 못 받아요. 교만한 자는 은혜를 못 받아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나 깨닫는 자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또 깨닫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은총의 기회를 아름답게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됩니다. 아직 하나님이 그 때를 안 줬으면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히 주를 바라보고 인내하는 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십니다.

0: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 은혜, 주실 은혜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영적으로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옷만 다해서 산만하게 하지 말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바랄지어다. 시간 되면 할게요. 여유 되면 바를게요. 내 문제 좀 해결하고요. 아니, 은혜는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온전히 은혜를 받고자 할 때 그 은혜가 해결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라. 너희는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은혜 받으면 위로부터의 능력이 형성되고 위로부터의 능력이 생기면 인생 달라집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들어주는 그 은혜의 심령, 그 일꾼, 마지막 미소짓는 주인공, 은혜로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기회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못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살리면서 은혜 받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얘는 힘으로 되지 않아요.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서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가 부어주는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은혜 받는 심령은 그 연결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환, 바꾸는, 꿈꾸는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믿음의 자세로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근본 40자 회복훈표에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됩니다. 은혜 받으면 흑암에서 광명으로 인생이 변화됩니다. 은혜 받으면 절망에서 큰 소망으로 새롭게 힘을 얻습니다. 은혜 받으면 묶임에서 풀림으로 확실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막힘에서 뚫림으로 포로에서 자유를 모든 억압에서 해방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없는 삶은 메마른 삶입니다. 은혜 없는 삶은 허탄한 인생이 되고 마는 지름길입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순천 하늘샘 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7-0191 순천 하늘샘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소망의 기도 해우름교회 김순덕 권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오늘도 숨쉬기조차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을 찾으셨습니까?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마음속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숨을 쉬고 있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곁에 최고의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우주에서 가장 강한 손으로 지금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가장 든든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세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숨쉬게 하는 산소호흡기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소망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세요.

주시면 목사님과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방송을 들으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신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낙심하고 지친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긴급한 기도 제목은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푸른 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 모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부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방송 전남동부 극동방송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방송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에는 푸른 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권사님 안녕하세요.
0: 무더운 날씨에 잘 지내셨는지요?
1: 네. 비가 와서 좀 더위가 그치는가 싶더니 다시 더워졌네요.
0: 목사님, 오늘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망의 기도를 놓고 한 소망의 기도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도 많은 사연 우리 중보기도팀에 소망의 기도팀에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올려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에 비를 흠뻑 적셔주신 것 감사합니다.
0: 아멘.
1: 또 너무 많이 와서 피해를 입은 지역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의 일상이 더욱더 좋은 것으로 건강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입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오늘 안타까운 사항으로 또는 여러 가지의 바람으로 우리의 소망의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많은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0: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목사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계신 곳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십니다. 계신 곳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으로 아멘이라고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나눌 제목은 5802번님. 오늘 오후 2시에서 4시에 남편과 함께 목사님 뵙고 남편이 예수님 진심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예. 남편분 오시고 목사님 만날 수 있기까지 부인께서 많은 수고와 기도가 이 문장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목사님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의 역사,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또 만세전의 뜻 가운데 영상호기로 작정된 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손길이 오늘 2시에서 4시 사이에 남편분 모시고 목사님 뵙기로 하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아멘.
0: 이 만남의 시간에 이 시간에 남편의 마음에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목사님을 만나러 움직이는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이 땅에서 하늘의 음성을 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목사님의 음성을 주장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1: 아멘.
0: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귀한 음성을 들려주셨음을 마음이 열어져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체험하시는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감동, 예비하신 깨달음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그렇습니다. 한 영혼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2866님. 이제 20살이 된 딸이 3월에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6년째 실직한 상태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도 없이 집에서만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0: 네. 20살 된 딸이 3월에 집을 나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또 남편이 6년째 실직한 상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과정을 기도함으로 풀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살 된 귀한 딸이 3월 달에 유튜버 한다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 현 시대의 상황이 유튜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남편은 6년째 실직한 상태입니다. 외부 사람들과 교류도 없이 집에서만 생활하는 남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딸 문제, 남편의 상황,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와주시고 정말 어떤 것이 선한 길인지 딸의 문제, 남편의 실직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정말 좋은 것으로 해결받는 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딸의 길을 붙잡아주시고 딸의 마음도 붙잡아주시고 남편의 가정도 남편의

0: 편의 문제도 열어주셔서 이 가정의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이 모든 고난이 끝나는 복된 가정, 기도에서 응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0: 아멘.
1: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9748님. 둘째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고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예, 애고도 쉽지가 않은데 어려운 성악을 전공하고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부모님이 우리 딸이 머리로만 하나님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염려하는 건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가슴으로 영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만남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둘째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고에서 성악을 전공할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온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체험적인 신앙,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만세전에 기쁘신 뜻 가운데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심을 믿고 체험하는 도우심을 얻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딸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딸의 모든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모든 과정에서도 어려움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두각을 나타내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믿음의 딸, 아름다운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따님께서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다음 사연입니다. 8740번. 8740번님, 사랑하는 오빠가 지금 9차 항암을 하고 계세요. 주님의 큰 권능의 힘이 오빠에게 임하셔서 암에서 완치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9차까지 온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많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1: 아멘.
0: 오빠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옆에서 중보하는 중보자의 믿음도 하나님이 보시고
1: 아멘.
0: 본인의 믿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보하는 것도 들으시고 본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9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오빠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치료하는 광선으로 사랑하는 오빠를 우리 하나님께서 비춰주시옵소서.
1: 아멘.
0: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까지 뛰는 건강을 회복하는 정말 새 힘을 얻는 귀한 오빠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큰 권능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으로 역사하시고 물과 양식에 복주시고 아버지 식화 9차까지 항암 과정을 견디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완쾌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남은 생에 다시 얻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오빠와 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8740님의 오빠가 오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루와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다음 사연입니다. 3847님. 늘 불안이 심한 요즘인데 계속 불안의 요소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매일이 괴로움 고난이에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로 주시는 거 아는데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고 자살 충동이 일어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아멘.
0: 얼마 전에 민족을 위한 기도회 끝나고 이 전남 동북극동방송 초대 지사장님이셨던 강창원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잠깐 하고 있는 중에 제가 그분 참 존경하고 귀하게 모시는 대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 아직 힘을 덜 빼신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0: 목사님 힘이 다 빠지실 때 크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1: 아멘.
0: 라고 저한테 귀한 말씀을 해 주신 게 생각이 납니다.
1: 아멘.
0: 불안한 것은 나한테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비우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라고 한 것처럼 다 불안을 맡기고 염려를 맡기는 그 시점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불안한데 자꾸 마음속에 불안의 요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괴로움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염려를 다 맡기는, 정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비우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불안하다고 합니다.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살하는 것, 이것도 내가 아직도 무엇인가 기대하고 아버지 앞에 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3847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염려를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불안을 다 맡기고 정말 우주를 통치하시는,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목사님의 기도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우리 3847님에게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아멘. 다음 사연입니다. 4974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진 속히 만나주세요.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알코올 중독 안전 고쳐주세요.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간절한 네, 기도 제목입니다.
0: 정말 간략하게 모든 것을 함축해서 귀한 기도문을 쓰셨습니다. 정말 도진 귀한 형제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진 형제님을 위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만나주시기를,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손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깨닫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알코올 중독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고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술을, 알코올을 정 머릿속에서 완전히 삭제해 주시고 지워주시고 도말시켜 주셔서 다시는 아멘. 생각지도 않게 하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제일 싫어하는 것으로 보게 깨닫게 느껴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권해도 멀리하고 생각지도 않고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교회만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도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적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복음방송 전남동부 구동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662-9751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 카톡 플러스 친구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추가하시고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신영옥님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0: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4458님 아는 언니 남편분 정진호님이 지난 주말 오한으로 쓰러지시면서 응급실로 가시면서 지금은 폐혈증 쇼크로 에크모를 하고 계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을 꼭 영접하시길 기도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0: 아멘.
1: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에크모라는 용어가 나와서 제가 전혀 몰라서 잠깐 검색을 해봤더니 폐기능이 약해져서 피를 뽑아서 산소를 공급해서 다시 몸에 주입하는 중증 환자 생명 유지 장치라고 나오네요.
0: 오, 그렇군요.
1: 정말 이 그냥 에크모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네. 중증 치료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알게 됐습니다. 우리 정진호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언니 남편분을 위한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중대한 중보 기도 요청을 받고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주말 오한으로 쓰러지면서 응급실에서 폐혈증 쇼크로 인한 에크모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은혜로 폐기능이 약해져서 인공으로 폐기능을 대신하는 중증 치료를 받고 계신 이 정진호 남편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붙잡아 주셔서
0: 아멘.
1: 하나님을 아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0: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귀한 언니의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치료 과정도 성공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폐기능이 회복되어서 정말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폐기능을 해서 아버지 몸 안에 모든 나쁜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치료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되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정진호님을 영육을 회복시키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다음 사연입니다. 익명입니다. 큰딸이 정신적으로 아픕니다. 좋지 않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남자친구의 큰 잘못을 알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런 만남을 유지한 본인을 자책하며 자학을 하고 크게 방황을 합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여 주시고 이 시기 하나님 강하게 만나주셔서 귀하게 쓰임받아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네. 아멘.
0: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학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다. 나를 강하게 쓰시고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자학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악한 영, 어둠의 영, 약한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빠져나가서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딸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준 사항 기도 제목입니다. 큰딸이 정신적으로 많이 아픕니다. 좋지 않은 남자친구 만나서 고생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인 양 자학하고 방황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딸에게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위한 연단이었음을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아버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1: 아멘.
0: 소망이 다시 한번 넘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도 어둠의 역사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복된 딸 소망이 넘치는 딸이 되게 하여 빛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을 나누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강권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5334번님. 딸 사이 부부 올려드립니다. 사이는 천주교, 딸은 기독교로 교회로 하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 이혼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가정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사도 바울의 말씀 교훈이 생각이 납니다. 서로 믿는 가정 하나 교회도 하나 되는 가정이면 다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겠습니까만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는 믿는 남편 믿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 생각하면 이혼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시려고 계획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인내도 많이 하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가정과 아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딸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위는 천주교 때문에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하나가 안 돼서 이혼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앙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것도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않는 기독교로 나오지 않는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는 은혜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내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 주셔서 남편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기도로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0: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온 가정이 믿음 충만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나가 되는 축복의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목사님의 기도처럼 믿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화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이루실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80535 3번님. 친정엄마 뇌동맥류로 지난 6월 달에 뇌혈관 조영술을 받았습니다. 위치가 안 좋은 곳에 있는데 의사마다 수술, 시술 지켜보자며 다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 최선의 길로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정말 우리는 모르니 의사들도 각자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혼란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정리해 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기도, 이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1: 아멘.
0: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친정엄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6월 달에 뇌동맥류로 뇌혈관 조영술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판단으로 현재 의학으로 여러 가지의 치료 방법, 수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술이고 시술이고 또 지켜보자고 다 다르게 말씀하는데 선한 길, 복된 길,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의탁합니다. 어머니의 모든 치료의 과정이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확실한 길로 완치되고 고칠 수 있는 길로 우리 하나님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정말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고칠 수 있는 회복의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치료의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다음 사연입니다. 1001번님. 며느리가 임신 예정일이 내년 2월 중순입니다. 입덧이 심해서 걱정입니다.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출산 예정일이 내년 2월이라는 얘기겠죠.
1: 그렇죠.
0: 자녀 하나님이 새 생명 주신 것도 큰 축복입니다.
1: 아멘.
0: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기를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가정 아들에게 귀한 며느리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고
1: 아멘.
0: 또 새 생명까지 선물로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아멘.
0: 내년 2월 달 출산이 예정인데 입덧이 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며느리에게 건강 주시고 심한 입덧도 안정시켜 주셔서 음식을 잘 섭취하고 복중의 태아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새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이제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생방송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방송으로 같이 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푸른 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0: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1: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해오름교회 김순덕 권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토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 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영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02-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노아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0: 아이고 극종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지역 성취야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광양 북부교회 한승일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며 역사의 구위마다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남단, 복음의 관문이자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전남 동부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골짜기와 포구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절의 변화처럼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경제와 삶의 터전을 위해 간구합니다. 광양만의 뜨거운 용광로와 여수 산단의 힘없는 동력이 이 나라의 경제의 심장이 되었듯 이 땅의 산업 현장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기 침체의 그늘이 드리운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정직한 땀방울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풍요에 앞서 나눔의 미덕이 흐르게 하시고 경제적 활력이 곧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남 동부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단순한 건물을 넘어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소망의 포구가 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양떼를 지키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하여 주옵소서. 교단과 교파의 담장을 넘어 성시화라는 하나의 기치 아래 연합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뜨거운 야성이 회복되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간구합니다. 취업과 진로의 문턱에서 신음하는 우리 자녀들이 고향을 떠나 방황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물결 속에서도 변치 않는 복음의 기치를 소유한 다니엘과 같은 인재들이 전남 동부 지역에서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와 익산에서

0: 나라사랑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역사와 신앙, 문화가 어우러진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제81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에서는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의 찬송가와 독립군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극동방송이 지난 13일과 14일 전남 여수 진남체육관과 전북 익산에서 개최한 2026 나라사랑 축제에는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참석해 6개 테마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만여 명의 관객들은 어린이들이 표현하는 삼천리 금수강산의 아름다움과 임진왜란 호국정신, 일제강점기 민족 실현 극복 과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안중근, 유관순, 이승만 등 애국지사들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한 영상과 함께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섬기다 두 아들을 잃고도 원수를 용서한 손양원 목사의 사랑을 뮤지컬로 그려내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어 6.25 전쟁과 극동방송 출범 역사를 다룬 무대에서는 사랑으로 증오를 극복한다는 은유적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성도들과 참석자들은 선조들의 믿음과 헌신, 나라 사랑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은 70년간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지역과 나라를 섬기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교육을 반대하고 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기치로 내건 자녀교육권 부모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녀교육권 부모연합은 어제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 헌법적 교육질서 수호와 교육선택권 보장, 공정한 기회와 평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자녀교육권 부모연합은 향후 정책 및 입법연구와 실태 콘텐츠 개발, 학부모연대를 추진하며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등 학교 밖 교육의 자율성을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이사장을 맡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뿌리내리고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이 살아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6차 총회장 선거에 김선배 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이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김선배 후보는 어제 서울 여의도 기침총회관에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기침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총회 규약에 따라 1차 투표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을 넘으면 당선시키기로 하되 3분의 1을 넘지 못할 경우 2차 투표 선출 방식을 총회 현장에서 대의원 표결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단독 후보 선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난 2024년 정기총회 당시 총회장 을 선출하지 못했던 침례교단은 이번 2차 투표 기준 선출을 향후 관행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6차 정기총회는 다음 달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 첫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순직할 당시 탔던 침몰선 구마가와마루 추정체가 120여 년 만에 군산 어청도 근해 해저에서 발견됐습니다. 어청도 서남서쪽 7.7해리 수심 45m 지점에서 어군 탐지기를 통해 대형 선박 형상이 확인되면서 사고 당시 한국인 조사를 구하려다 44세로 순직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마지막 흔적을 밝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덕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은 이번 발견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복음사역을 깊이 연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역사학계 전문가들은 오는 31일 선박 추정 위치를 찾아 특수 다이버 투입 조사와 함께 선상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미국 대사가 지난 13일 향년 98세로 별세했습니다. 감리교 목사이자 한국 선교사 출신인 레이니 전 대사는 1947년 미 육군 방첩대 요원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은 뒤 1959년 선교사로 재입국해 연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기독학생 운동과 교계 민주화 인사 교류에 힘썼습니다. 이후 16년간 에모리 대학교 총장을 거쳐 1993년

0: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한 그는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을 권고하며 전쟁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제임스 레이니 전 대사의 추모식은 오는 2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매우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실제 체감 더위는 기온보다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만큼 무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여수 등 남해안 해상은 대체로 바람이 강하지는 않겠지만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야가 흐려질 수 있어 선박 운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FEBC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이진아였습니다. FEBC
1: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그녀는 식당 종업원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누군가의 어머니고, 그는 버스기사가 아니라 눈만 붙이고 집을 나서서 16시간 핸들을 잡는 누군가의 아버지인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조금만 더 친절하기를. 당신의 일상 속을 지나가는 엑스트라는 누군가의 영웅일 테니. 김수연 작가님의 책 180도 중에 나오는 구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는 잘 대해주지만 웨이터에게 거만하게 행동한다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미국의 최고 경영자들의 인사관리에 진리처럼 퍼진 웨이터의 법칙입니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하고 파트너가 되면 결국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니 파트너로 삼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세 명의 손님이 방문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매우 정중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죠.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회적 약자들에게나 또 누구에게나 사랑의 향기,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따뜻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방송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살아가는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남 광양에서 조신자 성도님 참여해 주셨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시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참 멋진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찬양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듣고 계시죠?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두 번째 표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 역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의 표지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 특히 그 가운데서 씨름하는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들의 한계를 정하시고 다윗을 그들에게 내어주시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표지, 주의 인자하심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이 기대하는 것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 연민에 쉽게 빠지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된 말씀은 구닥다리로 여기고 대신 다른 사람의 간증에만 관심을 두고 감동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윗과 같은 관점에서 현재를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표지는 하나님이 다윗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넓은 곳에 세운다는 것은 낭떠러지와 같은 좁은 곳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상황에서 넓은 곳에 발을 두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런 네 가지 언약적 사랑의 표지를 보며 자신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신에게 인자하심, 곧 언약적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표지를 고난과 고통이 있는 현실 가운데서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무언가 소망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면서 응답과 그분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표현 금지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케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케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위축 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0: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19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크림 바르셨나요? 기초 화장품이라고 불릴 만큼 뜨거운 햇살 아래 선크림은 필수 중에 필수죠. 남녀노소가 챙겨 바르는 선크림인데 이 선크림을 발랐는지 또 향수는 뿌렸는지 검열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땅이죠. 데일리 NK에 따르면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거나 진한 향수를 사용하면 자본주의 날라리풍에 물들었다고 비판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 평양의 한 학교에서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화장대로 화장을 하거나 비슷한 안경테를 착용한 학생은 없는지 그리고 기숙사에 선크림이나 향수는 없는지 집중 검열했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겐 일상이 일상이 아닌 곳 북한 땅을 위해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감시가 아닌 자유와 기쁨 가운데 배우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북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소망이 전해지기를. 이런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기를, 역사하기를 위해서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적어주세요. 그리고 무얼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하시면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어플리케이션 많이 이용해 주세요.

북한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어요. 아멘. 북한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반드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한 줄로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눠주신 최별필 청취자분께 첫 번째 선물 나누면서요. 안녕하세요. 대전에 출장으로 내려온 2년차 변호사입니다. 내려오면서 주파수를 93.3으로 바꾸었어요. 피고인이 된 의뢰인의 좋은 재판 결과를 위해서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우리 새싹회원 300 군님이신데 대전으로 가면서 주파수를 바꾼 거 보면 대전으로 가시기 전에 있던 지역에서도 극동방송 주파수를 고정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하시는 모든 일의 길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길 기도하면서 오늘도 새싹회원으로 찾아와 주셨는데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꽃사진이랑 같이 출석 인사 남겨주신 6984님 친구의 언니랑 라면 먹고 커피 마시고 있어요. 주님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게 참 쉽지 않은데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해야 하는 고백들인데 6984님의 이 쉼의 감사의 제목들에 오늘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OAP데이에서는 출석 인사로 소망의 한 줄 소망의 고백들을 중보의 고백들을 받아보고 있어요.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북한 땅의 복음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주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6925님 오늘도 출석해 주셨는데요. 아멘. 감사합니다. 부천입니다. 극동방송 덕분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는 이제 제 일상의 일부예요. 함께 기도합니다. 일상이 되셨다니 어쩜 우리 8865님이세요. 아 이분도 선물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이런 기도의 한 줄 한 줄 출석 인사 가운데서 또 출석 선물도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우리 지금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출석 인사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찬송이나 축하 사연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고요. 오늘 오해피데이에서는 찬양 후에는 또 계속해서 만나보는 한뼘 차이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우물정 2106 9번으로 여러분의 참여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고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한뼘 차이 정답을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셨던 1913님. 우리는 끝까지 북한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남겨주신 9850님. 경기도 양주에서 출석하고 계신 8595님도 오늘의 한뼘 차이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프닝에서 여러분 선크림 바르셨나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선크림 다들 바르고 오셨죠? 사실 해가 쨍쨍할 때도 그렇고요. 해가 좀 덜할 때도 꼭 발라야 하는 게 스킨 로션, 이런 기초 화장품 같은 게 선크림이라고 하는데, 남성분들은 잘 이게 끈적끈적해서 안 바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요즘은 대부분 그래도 잘 이렇게 옆에서 챙겨주거나 아니면 스스로 바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북한에서는 특히나 남자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면 이거는 날라리풍에 물들었다라고 비판한다고 오프닝에서 그 소식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검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생활총화를 하거나 이럴 때 선크림과 향수를 꼭꼭 숨겨놓는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의 한뼘 차이, 북녘에서도 유행이 불고 있는 이 선크림을 선크림이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선크림은 다 영어죠. 선크림, 영어죠. 근데 북한에서는 보통 영어 표현을 다 순화해서 쓰기 때문에 선크림이 아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번 햇빛 방지 크림, 2번 태양 크림. 와, 1113님은 제가 이 문제를 내드리기도 전에 이 문제일지 아셨나 봐요. 아, 눈치가 진짜 빠르신 분이세요. 우리 애청자분이 1113님이 북한어로 이거 아닌가요? 라고 보내셨는데, 선크림이 북한에서는 무슨 표현으로 쓰는지, 1번 햇빛 방지 크림, 2번 태양 크림,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오늘 또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는 선크림 있으면 선크림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선크림이 아닌 수분크림으로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북한 땅 위에서 기도 드렸습니다 하셨던 우리 3874님 감사합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기도의 마음으로 한 뼘 차이 함께 풀어주세요. 북에서는 이 태양으로부터 뭔가 이 방지를 해야 하는, 기미, 잡티, 나의 피부를 보호해야 하는 이 선크림을 뭐라고 부르는지요. 1번 햇빛 방지 크림, 2번 태양 크림. 찬양 올려드리고요. 오늘 또 준비한 코너 이어지니까요. OFD 끝난 시간까지 여러분의 정답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 함께 하셨고요. 남과 북이 복음 통일된 그날,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면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곳에 먼저 온 작은 통일이라고도 불리는 분들이죠.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특별히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정착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 바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종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오늘은 남한정착 7개월 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첫 번째 만남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남과 북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과 만나는 첫 번째 시간인데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내 기억 속의 고향은 어떤 모습인가요?
0: 이제 저희 고향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물이 이제 흐르고 있었는데 이제 여름이나 이제 날이 풀리면 거기 나가서 이제 세탁도 하고 이제 햇볕도 쐬고 하면서 네. 친구들이랑 이제 놀고 하던 그때가 이제 눈앞에 너무 삼삼합니다.
1: 천에서 놀던 개울에서 놀던
0: 네네
1: 시간들.
0: 네.
1: 선생님이 그 평안북도 땅, 그러니까 고향 땅을 떠나오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0: 꼭 7년 됐습니다.
1: 7년이요?
0: 네.
1: 그래도 7년의 세월 동안 제3국에서 경험도
0: 네.
1: 하시고
0: 네.
1: 이곳에서도 7개월 차
0: 네.
1: 접어드시고 다양한 경험의 그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북한 땅을 바라봤을 때 지금 바라본 북한 땅은 어떤 모습인가요?
0: 그냥 마음속에는 항상 가고 싶은 고향인데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나서 자라난 고향이고 이제 가족들이 있는 곳인데 갈 수가 없으니까 혹시 제가 이제 나중에라도 정말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기회가 돼서 네. 거기 가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 그냥 힘들 때 그리고 비 내리고 이런 날에는
1: 네.
0: 항상 이제 몽환이 하늘을 쳐다보게 돼요.
1: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0: 생각이요.
1: 우리 선생님은 고향 땅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0: 저는 물론 통일을 원하죠. 원하는데 굳이 이제 제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 땅에서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고 항상 제가 떠나고 나서 항상 미안한 게 곁에 좀 더 있을 때 부모님들한테랑 좀 더 잘했을걸. 떠나고 나니까 후회가 자꾸 되고 지금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 저 땅이 그나마라도 조금이라도 풍부해져서 그 땅에서 사시는 저희 가족분들이 이제 좀 더 편하게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1: 북한 땅을 떠나오신 지 10년이 채 되지 않으셔서
0: 네.
1: 더 고향 땅이 생생하시고
0: 그렇죠.
1: 더 그 생생한 가운데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실 것 같아요.
0: 네.
1: 그곳에서 떠나오실 때가 굉장히 어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 그때 28세요.
1: 아, 28살 네. 20대셨어요. 네. 그럼 학교를 다 졸업하시고
0: 아 전문대 졸업했고 이제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한 5-6년 정도 했고요.
1: 아.
0: 그러다 이제 밀수꾼들한테 조금 그렇게 되면서 그냥 중국으로 강제로 팔려가게 됐어요. 저는 탈북에 제 의지가 없었고 제가 차를 타면 몰미를 해요.
1: 네.
0: 근데 이제 몰미하면서 압록강 주변까지 갔단 말이에요. 가고 이제 저는 몰미하는 사람들이 이제 힘드니까 자잖아요.
1: 네.
0: 자다가 이제 눈 이제 쪼보고 이제 그 압록강 주변까지 강가로 간 것까지 생각이 나거든요.
1: 네.
0: 근데 눈 떠서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제가 신기한 게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 발 짚으면서 그 고향의 토양이 느껴졌어요. 이제 중국에서 시골에서 자다 깨나니까 그 북한에서 나는 냄새랑 달랐단 말이에요. 그 압록강 좁은 강을 하나 차이를 두고 있는데 토양 냄새가 달라요. 작년에 도착하면서 이제 거기 들어서는데 이 토양 냄새가 고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차피 한나라 민족이고 원래 한나라였나 봐요. 토양 냄새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딘가 모르게 이제 막 갑자기 고향에 대한 이제 생각이 확 사무치게 되더라고요. 냄새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서 정말 한민족이고 이제 이 나라 여기 이제 한국이라는 땅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교양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면서 제가 생각한 게 다 이제 교육 자체를 잘못 받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게 한민족이고 한나라 땅덩어리를 갈라놔서 이제 토양조차도 같은 그렇잖아요. 토양 자체도 같은데
1: 네.
0: 중국하고 이제 북한하고 압록강 사이 하나 두고도 토양 냄새가 다른데 여기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1: 참 그 흙냄새도 같고
0: 그래요.
1: 이곳에 왔을 때 역사도 공유하고 있지만 그 무수한 시간들과 이 땅을 공유했던 그리고 그 정서와 마음을 공유했던 남과 북에 또 산 증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0: 네.
1: 그렇게 북에서 남으로 어떤 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냥 이사 왔다고. 그래서 평안북도에서 지금은 수도권에 살고 계시죠?
0: 네.
1: 수도권으로 이사 오신 우리 네. 김서영 선생님의 이야기.
0: 네.
1: 7년 전에 북한 땅을 떠나서 중국을 통해서 그곳에서 7년의 시간 동안 있다가 이곳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이야기까지 잠시 짤막하게 만나봤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중국에서 이곳에 오기까지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잖아요.
0: 그래요.
1: 그 가장 선한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이미 작은 통일의 일상을 누리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이들의 삶과 정착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주님의 사자로 우리가 먼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로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북한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0675님 함께 해주셨어요. 땅 냄새가 같은 한민족 빨리 통일돼서 가족끼리 서로 그리워하며 못 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233님도 주셨는데요. 하루 이 시간 생이별해야만 했던 이 상황을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1: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0: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남과 북이 소리 높여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그날이 머지 않았겠죠.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로 그 전에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어노인팅의 찬송 함께 했고요. 이렇게 하나 된 남과 북을 꿈꾸면서 OEP 데이에서는 한 뼘 차이도 함께 하고 있어요.

오늘의 한뼘 차이. 북한에서 남학생들이 특히나 이렇게 얼굴에 바르면 검열 대상이 된다는 선크림이 어떻게 불릴지, 북한어 표현은 뭔지. 1번 햇빛 방지 크림, 2번 태양 크림. 북한에서는 이 영어 표현을 거의 지양하기 때문에 선크림이라고 하지 않고 햇빛 방지 크림이나 태양 크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저도 기미 잡티를 좀 방지하려고 이거 발라야 되는데 귀찮아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리고 태양절을 말씀하시면서 태양은 존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닌가요? 910님, 북한에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더이 표현을 안 쓰나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10님은 태양크림이라고 도전을 해주셨네요. 1번 햇빛 방지 크림과 2번 태양 크림 가운데 정답 보내주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드리면서요. 우리 OF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게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계속해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줄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의 한뼘 차이 정답 도전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후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통닭 먹고 싶어요. 선물 주세요 하시면서 1번 태양크림 보내신 2312님. 1번은 햇빛 방지 크림이고요. 2번은 태양크림이고요. 오늘의 선물은 선크림이 아닌 수분크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쿠웨이트 땅에서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쿠웨이트에서 문자 보내신 걸까요? 정답까지 어떻게 잘 맞춰주셨어요. 제가 이거 링크를 보내드리면은 선물을 받아보실 수는 있으신 걸까요? 운전 중에 정답 보냅니다 하셨는데 운전 중에 정차하고 보내셨겠죠? 5995님? 운전 중에 문자는 위험합니다. 정차하고 보내주세요. 오늘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한 번 더 찬양하고요. 정답을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햇빛 방지 크림이 선크림일지 태양 크림이 선크림일지 우물정 106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했습니다. 정답 햇빛 방지 크림이요 하시면서 0529님 북한을 위해서 수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저 땅이 한 사람의 잘못된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하시면서 태양볕에 떼약볕에 고추 말리면서 방송 듣고 계시다고요. 0529님 0529님이야말로 햇빛 방지 크림이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바르셨나요? 햇빛 방지 크림, 선크림이 오늘의 문제였고요. 이 햇빛 방지 크림이 오늘의 정답 잘 맞춰주셨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 땅의 다시금 부흥의 불길을 일 수 있도록 기도 한 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임하기를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1번 정답까지 맞춰주신 4189님 그리고 경기도 성남에서 도전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에도 평화가 넘치기를 끝까지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편 차이 그리고 에피데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문자 한 통 한 통 기도의 한 줄 한 줄을 나눌 때마다 계신 곳에서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이라고 선포해주세요. 6925님의 소망처럼 주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있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염려와 근심이 감사와 은혜로 바뀌는 그날까지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선크림을 바르는 것도 통제받는 북한 땅에 정말 진리로 참 자유가 임하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기도합니다.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흙냄새가 같았다는 말에 마음이 찡해지며 하루속히 통일되어 마음껏 오고 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한다는 0569님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반도 땅의 복음 통일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토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

빼 지옥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19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주시였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 한편에 조용히 담아두는 이야기들 있을 겁니다.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마음은 조금 지쳐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의 위로보다 더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준비했는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참 따뜻한 약속의 말씀이죠.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하나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신다. 그리고 나를 위로하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 그 약속을 함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방송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찬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흘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사이언스 음성으로 그리고 참된 예배자 희주빌의 찬양까지 이어듣고 오셨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고요.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서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또 한 페이지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찬송하는 이 시간 2시가 되길 선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두시였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옹기장이의 음성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두 곡의 찬송가로 함께하셨고요. 매주 수요일 이 시간 또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4층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보기도회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녹음으로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서신 자리에서 함께 이 극동방송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0: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요.
1: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0: 하지 말어.
1: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요?
2: 좋아하지.
1: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1: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0: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1: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0: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1: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네,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원데이 클래스 소식 듣고 왔습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역번호 061-650-3800 061-650-3800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혹시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 종군 기자였던 고 로버트 H. 모제 씨는 강원도 피라민 캠프에서 당시 15살 남짓이던 한국인 소년 킴을 만났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소년과 또 종군 기자는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사진 촬영도 했다는데요.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 로버트 P. 모제 씨가 이 소년을 꼭 찾고 싶다며 최근 국가보훈부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라고 말하며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온 건데요.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나 강원도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 김. 이 기적 같은 만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우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소중한 사연과 제보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2시 왔습니까?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찬송의 가사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송하고 찬양한 점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삶이 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삶에 또 막혀진 담들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굳세게 싸워 승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두드림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 1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형식이죠.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항의성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벅찬 감격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때로는 기가 막힐 정도로 답답한 현실과 힘듦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기뻐하는 결론으로 함께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왕조의 거의 끝날 쯤, 곧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엉망이었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4절에서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네 사회를 봐도 참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정의를 외치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불공정이 판을 치고 있고 사람이 먼저라고 해놓고서는 또 사람을 너무 쉽게 이용하고 버리죠. 각계 지도자들이 온갖 비리와 거짓에 연루되고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이용해 잘 빠져나가죠.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고 상대적 박탈감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더해갑니다. 수년간 정규직 채용 약속만을 믿고 박봉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정식 채용을 며칠 앞두고 아무런 설명 없이 해고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리에 임원의 친인척 자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심신미약을 핑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부정하고 음란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소리치며 당당하죠. 갑질, 중독, 동성애, 낙태 등등 오늘날 회자되는 뉴스나 단어들을 듣노라면 그 단어의 질이 점점 죄의 강도를 더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의인들은 더 답답하고 힘들어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더 손해보고 더 피곤하고 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불편함을 강요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로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시냐고, 저 사람 언제까지 저렇게 두실 거냐고,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는 한 거냐고 다시 묻지 않습니까? 2절 말씀인데요, 하박국도 동일하게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0: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침묵,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의 침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의 절규에 침묵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그 아들의 외침에 우리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등 신앙에 굵직한 사람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속되는 고난과 답답함과 침묵의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만큼 더 깊고 분명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이 불만 섞인 항의성 기도,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해보셨는가요? 그러고 보면 오늘 하박국의 기도는 잠깐 감정에 북받쳐서 화가 나서 들이받고 쏟아버리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한계 상황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기도입니다. 이 하박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애 끓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맨 처음 말씀드리면서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다른 구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시기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하는 하박국을 왜 나무라지 않으셨을까요? 무리할 정도로 달려드는 하박국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응답하셨을까요? 왜 그냥 그대로 두셨을까요? 그것은 불합리하고 불의한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하박국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고, 이웃이 이웃을 속이고, 날마다 불합리한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누가 죽었는지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썩은 내가 진동하고, 내 코가 불편하고, 내 삶이 불편해야만 움직이는 그런 우리의 삶 아닙니까?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냥 내 가정만, 내 자녀만, 내 교회만 평안하면 되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묻는 사람, 따지는 사람, 이 아픔을 끌어안고 울며 부르짖는 그 사람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박국이라고는 이름의 뜻이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씨름을 연상합니다.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이 하박국이라고는 이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두운 때, 가장 어려운 때는 거대한 문제가 닥쳤을 때가 아니라,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오랫동안 내 삶을 짓누를 때가 아니라, 그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울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을 때가 가장 영적으로 힘들 때인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긴 영적 어둠을 끝낸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어있는 사무엘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구약의 긴 침묵기를 깬 사람은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규하듯 외치는 세례요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답답하시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나? 이런 말이 절로 나오시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반대로 나는 얼마나 이 문제를 껴안고 울며 씨름하듯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머물고 계십니까? 씨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울며 깨어 기도하는, 그 문제를 온몸으로 껴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두드림 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025-5010 두드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8월 19일 오늘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목요일에 했는데요. 자, 오늘 하루 앞당겨서 수요일에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지만요, 사람과의 만남도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약속하고 계획했던 만남이 있고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요, 또 그 만남이 신기하고 어떨 때는 더 편안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생각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 게스트도 계획되지 않은 만남인데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예배에 누가 나오냐? 바로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라디오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를 중단했던 분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새끼라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바로 거기가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다면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이 시간에 아뢰고 맡기고 또 기도도 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는 분, 저희 새끼라에 꼭 방학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교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그분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국 생방송 오늘도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함께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극동방송의 수신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의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여러분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참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곡도 좋아하시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와 그림의 찬양도 신청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냥 찬송가 복음성가 신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이 계획된 만남이 있고 네. 그냥 우연히 맞아요. 아니면 막 그냥 갑자기 그렇죠. 그냥 번개라고도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오늘 이제 우리 김정성 목사님이 방송국 근처에 저녁에 집회가 네. 있어가지고 네.

0: 돌아갔습니다.
1: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집회 전에 뭐 하세요? 그랬더니 뭐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할 일이 없다고.
0: 아, 시간 그럼... 가능합니다. 그랬죠. 제가 언제.
1: 그래서 아 그럼 새끼라 오세요. 해가지고
0: 알겠습니다.
1: 갑작스럽게 네. 이렇게 김정성 목사님께서 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가움의 메시지를 좀 주시고요.
0: 네.
1: 그리고 또 김정성 목사님이 갑자기 왔기 때문에 네. 우리 반주로 건반으로 섬기는 우리 김진아 집사님도 갑자기 또
0: 급하게 오셨어요.
1: 애가 셋인데
0: 그러니까요,
1: 애를 갑자기 지금 막 맡기고 남편이 지금 뭐 직장에서 조퇴하고 와가지고
0: 난리가 아닙니다 네. 지금.
1: 그래서 지금 막내를 지금 보기 시작했나요? 네, 지금 보기 시작했어요. 와, 우리 김진아 집사님 남편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아유, 너무 네. 감사해요. 지금 듣고 계실 텐데 네,
1: 그러니까 듣고
0: 고맙습니다. 진짜
1: 고맙습니다. 네. 자, 어우 벌써 이렇게 막 반가움의 메시지.
0: 그러네요.
1: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완전 팬이에요.
0: 아이고.
1: 신기 반기 뭐 이러면서 막. 뭐 항해자 벌써 막 신청하셨습니다.
0: 아이고 또 이분 임영웅보다 김정석이요.
1: 이야 이거는 임영웅보다 김정석. 와
0: 김정석이란 게
1: 정석이란 게 이러면서.
0: 아이 감사합니다.
1: 이야 여기저기서 목사님 네.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0: 아이고.
1: 자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님 갑자기 제가 이렇게 또 섭외를 했는데.
0: 네 맞습니다.
1: 아 이렇게 또 네. 오케이를 해주셔서 목사님 아, 감사합니다.
0: 제가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한 시간. 네.
1: 자 시와 그림의 찬양도 좋고요.
0: 네.
1: 아니면 어떤 찬양이든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신청 찬양 샵 1069번으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찬양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받고 계시는 여러분의 은혜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목사님 어떤 찬양 우리가 할까요?
0: 시와그림 그러면 뭐 많은 곡들이 있겠지만
1: 네.
0: 그래도 요즘에 뿐만 아니라
1: 네.
0: 전 세대가 같이 부르는 찬양 임재.
1: 임재.
0: 또 이 시간 또 시작하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1: 아멘.
0: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 그렇습니다.
0: 임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네. 다른 교회를 가면은 언제부턴가 이 임재를 주일 11시
0: 네.
1: 뭐 10시 예배 때 이렇게 메인으로 부르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0: 정말 많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맞아요. 임내송으로 많이 부릅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막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소서 이 고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0: 하,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네. 임재하시면요.
1: 네.
0: 그리고 만나주시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1: 네네.
0: 성령 충만하면 그 예배는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아멘입니다.
0: 그리고 우리의 삶이
1: 예.
0: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임재라는 이 곡은 정말 정말 우리의 삶의 예배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여러분이 지금 차 안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집이나 아니면 산책로 여러 가지 일터에서 들으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그 자리를 바로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하나님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잠깐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 우리 잠깐 눈 감고
0: 네.
1: 우리 기도하고 찬양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0: 네.
1: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일터에서 또 집에서 차 안에서 방송국 스튜디오 안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특별히 우리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불러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김진아 집사님도 불러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일대일로 만나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 분들 그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하고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0: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우리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 임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목사님 환영의 메시지. 와, 임재 렛츠고 하고 이렇게
1: Let's go.
0: 신청. 임재. 어.
1: 8234님 임재 은혜로워요 너무 하셨고요.
0: 그렇구나. 저희 교회도 오셨었는데 그때 주의 피 처음 들었거든요. 너무나 은혜가 돼서
1: 네.
0: 찬양단에서 계속 부르고 있대요.
1: 정말요.
0: 2684번이.
1: 1684님
0: 이 주의
1: 감사합니다.
0: 피가 목사님 예전에 막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1: 네,
0: 불렀던
1: 맞아요.
0: 그
1: 맞아요.
0: 찬양이죠.
1: 보혈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현장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 또그 현장에 계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0: 라이브인가요라고 물어보셨어요.
1: 라이브인가요?
0: 와, 찐 라이브입니다. 찐
1: 네, 지금
0: 라이브.
1: 라이브
0: 대부분
1: 방송.
0: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집회를 가시면
1: 네.
0: MR이라고 하는 그
1: 맞습니다.
0: 연주 음악을
1: 네네네.
0: 틀고
1: 반주를 틀고
0: 찬양을
1: 하거든요.
0: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여기 지금 새끼라에서 그 MR을 틀고 목사님이 찬양을 하면
1: 네.
0: 목사님은 그냥 어떤 음원을 틀어놓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오늘 힘들게 김진아 집사님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1: 반주로 직접 피아노
0: 진짜
1: 치시면서
0: 피아노를
1: 아,
0: 치면서
1: 지금 라이브입니다
0: 예,
1: 하고
0: 라이브를 하면서 노래 못 부르는 김인수 옆에서
1: 아
0: 꼽사리 껴가지고
1: 잘하시면서요
0: 같이 부르면서 왜냐하면 여러분도 계시는 곳에서 함께
1: 맞습니다
0: 부르자,
1: 맞습니다
0: 찬양하자,
1: 네
0: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의미로 진짜 라이브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함께 찬양해 주십시오 네
0: 그렇습니다. 임재 찬양 지난주 특송으로 불렀었대요.
1: 오 오늘 들으니 은혜가 배가 되네요 따라 부르니 가슴이 뭉클해요 하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1705번님은 시와
1: 네
0: 그림의 내가 노라 이거는
1: 오
0: 많이 모르는 곡
1: 맞습니다 사실 이게 그 다른 목사님 곡이고요 제가 다른
0: 네네
1: 음반에 녹음을 했는데
0: 예예
1: 시와 그림 찬양으로 알고 계셔서 제가 불렀으니까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예
1: 저희가 이번에 새 앨범을 만들면서 시와 그림 버전의 내가 노라를 또 만들었습니다
0: 그렇구나
1: 내가 노라 이런 곡이 있어요
0: 와
1: 네.
0: 교회 이름이 임재교회래요
1: 정말요?
0: 임재교회
1: 임재교회?
0: 김인숙 또 이름도 좋아하고
1: 김인숙

0: 저하고 이름도 비슷하시네.
1: 어, 그런 교회가 있군요.
0: 임재 찬양 덕분에 네. 교회 이름이 좋다고 참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1: 아, 정말요. 와. 저 불러주셔야 되겠네.
0: 그니까. 오, 임재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1: 그니까요.
0: 수능도 다가오고 저의 아들도 입시 중인 고2인데 매일 이 순간 두려움으로 가득한데. 네. 와. 그러면서 항해자를 신청하셨습니다. 오. 항해자. 아, 신청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1: 그러네요. 정말 많습니다.
0: 1번님도
1: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찬양 모두 너무너무 좋아요. 신청곡 항해자 부탁드립니다. 참깨 털면서 찬양 들으니
0: 참깨를 털요.
1: 참깨 털면서 찬양 들으니 힘든 것도 더위도 있고 즐겁게 아. 일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0: 야, 아. 진짜 참깨를 진짜 터는구나.
1: 아, 더우신데 오늘 진짜 그러니까, 덥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더운데 아유 건강 조심하시면서. 네. 네. 그래도 일하는 현장에 라디오를 탁 틀어놓고 함께하시는 이 모습이 너무 네. 귀한 것 같아요.
0: 예. 네. 일터에서 이렇게 극동 방송 들으면서
1: 네, 맞아요. 예,
0: 찬양하면서 네. 일하시는 분들 많고
1: 어떤 분은요 농작물을 키우시니까 네네.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데다가 네네. 아예 그냥 틀어놓는데요.
0: 맞아요.
1: 찬양 듣고 크라고.
0: 그러니까 네. 뭐 딸기하우스 뭐
1: 그렇죠.
0: 이런 데다가.
1: 맞아요.
0: 그 딸기는 보통 딸기가
1: 그러니까,
0: 아니다.
1: 은혜로운 딸기.
0: 이렇게 얘기를 하고
1: 임재
0: 있습니다.
1: 딸기.
0: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항해자 조금 있다가 저희가 준비해야
1: 되겠는데요. 네.
0: 목사님께서 두 번째 네. 선택한 곡이 있잖아요.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또 현장에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워십으로.
0: 저도 이 곡을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고.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오프닝 곡으로도 참 많이 썼고.
1: 이 곡을요.
0: 예. 왜냐면 우리가 약하고 네. 맨날 넘어지고
1: 맞아요.
0: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1: 맞아요.
0: 힘이 생겨요.
1: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내가 너 사랑해
0: 예, 예.
1: 이 음성이 있으면은 진짜 예. 힘이 나잖아요.
0: 예. 예전에 이 곡하고 네. 나의 피난처 예수가 같은 앨범에 있었잖아요.
1: 맞아요. 같은 앨범이에요.
0: 그 곡을 참 많이 듣고 부르고 그랬는데
1: 네.
0: 사람들은 많이 몰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턴가 이 곡도
1: 엄청납니다.
0: 이제 그 찬미예수 우리 불렀던 것처럼 네네. 이제 이렇게 수록이 되더라고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맞아요. 많은 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0: 혹시 이제 네. 목사님 이 곡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1: 이 곡은요. 예. 사실은 5집에 들어간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피난처가 다 5집이에요.
0: 네네.
1: 근데 1집 항해자 만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후렴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0: 네네.
1: 나왔어요. 근데 앞부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네. 앞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작곡자가. 그래서 이 곡을 그냥 서랍에 넣어놓고 그냥 묵혀둔 거죠.
0: 네네.
1: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앞부분을 주시면서
0: 네네.
1: 10년 만에 탄생한 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0: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또 김치 이런 거는 또 푹 익히면은 또 이게 깊은 맛이 있잖아요.
0: 예, 그렇죠.
1: 이 찬양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 현장에서 부르면요 많은 네네. 분들이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찬양 같이 하시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방구석 1열에서 지금 두 손 들고 찬양한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1: 할렐루야.
0: 자, 이 찬양의 가사처럼
1: 네.
0: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아니면 상황 가운데 진짜 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1: 네.
0: 특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어렵다. 내 마음 만져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함께
1: 네.
0: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소리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1: 좋습니다.

0: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오늘 갑작스러운 섭외.
1: 맞습니다. 예.
0: 번개 섭외. 이 근처에서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또 집회가 있으셔가지고.
1: 맞습니다. 어떤 분은 급조 방송.
0: 그러니까 김경성 목사님께서 네. 예, 또 좀 여유가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예. 목사님이 나오시니까 피디님도 네. 엄청 신나신 것 같다고. 아 신나죠.
1: 그렇게 또 보신다니까
0: 네,
1: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네.
0: 잘 느끼셨네. 네. 제가 이제 목사님 예전부터 이제 제가 네, 좀 맞아요. 알고 있어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제가 정말 그 뿅아리 방송인일 때부터 처음 찬양 가수를 만났던 게
1: 아 그렇죠 그때
0: 시와 그림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 예. 뵈면서
0: 그렇습니다.
1: 행복하게 인사하고
0: 그러니까.
1: 또 우리 또 자주 만나니까. 그러니까. 또 너무 반갑더라고요.
0: 아, 목사님하고는 네. 저 지난번에 이제 또 목포 극동 방송에서
1: 네, 네, 맞아요.
0: 같이 우리가 이제 전파선교사 그렇죠. 특별생방송도 했었는데 네. 목사님 그 기쁜 소식이 그때 제가 네. 제 친구 이름으로 네. 그때 전파선교사를 심었는데 네. 그 친구가 교회를 최근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1: 할렐루야. 박수. 야.
0: 야.
1: 할렐루야입니다.
0: 너무 감사했어요.
1: 야,
0: 진짜.
1: 기가 막히네.
0: 하나님께서 기도도 했지만 물질도 심으면서 했는데
1: 그렇지.
0: 그 친구를 이제 몇 번 제가 데리고 갔는데
1: 네네.
0: 그 뒤로 이제 전 쭉 빠졌는데 계속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1: 와.
0: 거예요. 아내랑 같이.
1: 야. 금방 응답 받으시네 우리.
0: 아.
1: 야, 김혜수 PD님 장난 아니네.
0: 아, 그 예전부터 야. 이제 사실은 기도는 해 왔는데 최근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래.
1: 네.
0: 야, 친구를 해서 물질도 한번 해 봐. 그래서 이제 전파 선교사 했는데
1: 네.
0: 하나님께서 이렇게
1: 결단인 것 같아요. 결국 결단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예.
1: 네.
0: 자, 네. 오늘 여러분께서 받는 은혜도 주시고 계시지만 신청곡도 많이 주고 계시는데
1: 그러니까요.
0: 여러분 시와 그림 곡도 주시지만요.
1: 네네.
0: 아닌 곡도 좀 주세요. 다른 찬양들 섭할 것 같아.
1: 나 근데 또 저희 찬양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신청해 주시니까
0: 그러니까.
1: 개인적으로는 참 기쁩니다.
0: 그러니까.
1: 네, 근데 다른 찬양도 좀
0: 다른
1: 신청해
0: 찬양도
1: 주세요.
0: 한번 신청해
1: 네,
0: 주시고요.
1: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0: 근데 이제 항해자는 안 할 수가 없네요.
1: 아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0: 항해자는 진짜 많이 신청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목사님이 항해자라는 곡이 1집 앨범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1집 곡인데
1: 맞아요.
0: 이때만 해도 시와 그림을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알지는 못했었어요.
1: 전혀 모르셨죠.
0: 근데 항해자라는 곡만 가끔 아시는 분도 있었고
1: 떴어요 그때부터.
0: 제가 이제 목사님 통해서 간증 들을 때
1: 네.
0: 믿지 않는 분들이 갑자기 일터에서 이거 듣다가 뭐 변화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1: 일터에서 안 믿는 분이요?
0: 안 믿는 분이 사무실에서인가?
1: 믿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다니는
0: 분들이.
1: 그런 분이 계셨는데
0: 네.
1: 이제 저희 아내가 회사를 다닐 때였어요.
0: 네네.
1: 그때 이제 찬양을 틀어놨는데 항해자를 듣고 이분이 눈물을 흘리.

0: 시면서 아,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신 경우도 있고 네네. 또 목숨을 끊으려고 하셨던 분이 네.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항해자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되시고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은 곡입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이게 보면은 주나를 놓지 마소서.
0: 맞아요.
1: 이런 가사가 좀 마음 울리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저희 이 항해자는요 예.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나를 놓지 마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1: 그러니까 그냥 직접적이잖아요. 네. 날 포기하지 마소서.
0: 맞아요. 우리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 저희 작곡가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짐승처럼 피아노 방에 앉아서 헝헝 울면서 피아노를 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곡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생 가사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네네. 그 힘든 어려움을 그대로 표현한 네네. 그런 찬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최근에 보면 이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도 참 좋아하시지만은 네. 이 항해자도 그렇고 네. 깊고 넓은 바다로 가고 두려움에 네. 떨고 있는 좀 이런 가사가 그렇죠. 네. 공감이 되면서
0: 맞아요.
1: 아, 하나님 저도 좀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우리 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1: 자, 여러분 항해자 목사님과 함께 좋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네. 하나님께 주님 저 놓지 마소서, 저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0: 진짜. 예. 아,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하, 마지막 가사도 또 오늘따라 또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죄악이 오네요.
1: 아,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 항해자를 작곡할 때그 마음은
0: 네.
1: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멈춰야 될지,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망망대해 캄캄해서 아무데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건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공감해 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시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 이 곡을 부르면서 큰 힘이 됩니다. 막 감사 하시는데, 부른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네요.
0: 와, 참, 저는 바닷가에서 커서 그런지 나의 고향 앞바다와 고향 바다를 비추는 등대를
1: 등대.
0: 생각하면서 늘 항해자를 찬양하신다고요.
1: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망망대에 딱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 끝에 환한 빛이 보이면요. 아, 등대다. 그리고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빛 대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 따라
0: 아멘입니다.
1: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0: 내 삶의 항해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시선이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1: 할렐루야.
0: 공부 3, 4번님 이렇게 오셨고요. 자, 벌써 눈물 나요. 목사님 목소리 낮에 들으니까 더 좋아요. 밤에 많이 들으셨나 봐.
1: 아, 그랬나?
0: 전남 순천에서, 광양에서, 아이가 주의 자녀로 자라길 늘 기도하며 전파 선교사도 하고 있지만 잘 다치고 응급실도 가는 중
1: 아이고.
0: 늘 주님 보호 아래 있음을 경험합니다. 저의 기도가 쉬지 않길.
1: 할렐루야. 아멘. 김인수 PD님 큰일 하셨네요. 저도 해야겠어요. 하셨고요.
0: 뭐, 어떤 일을
1: 전파 선교사로
0: 아,
1: 친구가
0: 전파
1: 지금 주님께
0: 선교사.
1: 돌아왔으니까
0: 오, 그렇죠.
1: PD님 큰일 하셨어요. 저도 해야 되겠어요. 하셨습니다.
0: 우리 0305번님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주차장에서 내리질 못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1: 먹먹함과 울림 어쩔 거예요 하셨습니다.
0: 자, 여러분 이제 시와 그림의 찬양도 신청하시지만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도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샵 1069, 우물정 1069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신청하시면 좋겠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곡을 신청하셨는데 마침 저희 극동방송 음원에 이 곡을 목사님이 부른 곡이 있어요.
1: 있어요. 맞습니다.
0: 그래서 저는 꼭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목사님
1: 아,
0: 곡을 많이 틀어요. 그 반주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뭐 목사님 뭐 목소리야 항상 편안하고 친근하고 좋지만 오늘 또 이렇게 또 0246번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이렇게 또 우리 다윗의 고백 우리 찬양으로 만들어진 곡. 여러분 혹시 지금 잠시 아까 마음이 어렵고 떨어져 있는 분, 하나님과 잠깐 멀어져 있는 분 계시면 방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메시지도 좋습니다.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선물도 드리고 하나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소리내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0: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0: 예. 자, 3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갑작스런 우리 또 섭외. 예. 또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1: 아,
0: 예.
1: 좋네요. 네.
0: 방송국 지나가다가 또
1: 네.
0: 좀 여유가 생기면 연락
1: 네네.
0: 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이게
0: 네.
1: 제가 이제 무슨 곡을 부를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네.
1: 즉석에서 신청하신 곡도 이렇게 불러드리니까
0: 네네.
1: 아, 좋은데요?
0: 또 색다르죠. 예,
1: 그러니까요.
0: 신청곡.
1: 네.
0: 새끼라는 늘 쫄깃쫄깃합니다.
1: 피디님 그러시죠?
0: 그래서 새끼라는 좀 그렇게 방송을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예, 각본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0: 각본이.
1: 각본 없어요.
0: 예,
1: 맞아요.
0: 그나마 오늘은 또 이렇게 시와 그림 노래가 참 많아가지고,
1: 네.
0: 근데 오늘 또 항해자와 같이 신청곡이 또 가장 많이 신청곡이 들어오는 곡이
1: 그러니까요.
0: 있습니다.
1: 맞아요.
0: 바로
1: 이제
0: 역전되리라. 예.
1: 역전되리라.
0: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고
1: 네,
0: 이제
1: 맞아요.
0: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1: 근데
0: 계시는데,
1: 정말 많이 찾으시네요.
0: 그러니까요. 근데 대부분이 7749부님처럼 사업 실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사업 실패와 이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며 제게 위로와 도전이 되었던 찬양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함에 끝까지 버티고 이기며 주님 사역 잘 감당한 시간을 지나 이제 역전되는 승리의 날이 분명 오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시면서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하셨어요.
0: 아멘.
1: 와.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이제 다시 한번
0: 네네.
1: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0: 우리가 역전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이 곡을 항상 이렇게 소개하면서 멘트를 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모든 인간이 다 역전을 꿈꾸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첫 번째 가사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1: 맞아요.
0: 기도를 멈추지 마라.
1: 그래요, 맞습니다.
0: 네. 그냥 무조건 역전만 꿈꾸면 안 되고
1: 맞아요.
0: 기도하는 가운데
1: 네.
0: 일단은 우리가 영적인 역전이 좀
1: 네.
0: 필요하지 않을까.
1: 맞습니다. 그래서 부재가 기도를 멈추지 마라.
0: 예,
1: 그렇죠? 그래서
0: 그렇습니다.
1: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키시는 거죠.
0: 우리 새끼라가 방학 중에 있는 분들을 계약시키잖아요.
1: 맞아요.
0: 저는 이게 역전이라고 보거든요.
1: 엄청난 역전.
0: 영적인
1: 그럼요.
0: 역전.
1: 네, 맞습니다.
0: 다시
1: 네, 그래서
0: 새생명.
1: 저도 뭐 방송 많이 들으니까
0: 예,
1: 또 엊그저께도 제가 들었는데
0: 네네.
1: 방송에서 이제 제가 좀 오래 쉬었는데 제가 이거 방학이 맞나 모르겠네요. 뭐 지금 뭐 나가고는 있는데
0: 중간중간에 방황한다고.
1: 그다음에 또 나가고는 있는데 마음은 안 나가고 있어서요. 뭐 그죠? 맞죠?
0: 맞아,
1: 그런
0: 맞아요.
1: 분 계셨죠?
0: 들으셨구나.
1: 네, 근데 그런 분들 하면서 제가 이게 방학이 맞나 모르겠네 하셨는데 그건 분명히 방학이긴 한데
0: 네네.
1: 방송을 통해서 이게 영적 기도를 따라 하시고 역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
0: 그렇습니다.
1: 네.
0: 아멘이에요.
1: 네.
0: 하나님께서 다 지금 영적인 역전을 조금씩 조금씩
1: 맞습니다.
0: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1: 네.
0: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역전도 몸의 역전,
1: 그렇죠.
0: 예, 어떤 물질의 역전도
1: 물질 역전. 네.
0: 생기겠죠.
1: 맞습니다.

0: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네.
1: 1639번님도 사춘기 아들 방황할 때 이 찬양으로 주님께 믿고 의지하면서 아이고, 기도했대요.
0: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1: 지금 성악으로 입시 준비 중에 오,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는 아들 되길 기도한다고.
0: 아멘입니다.
1: 네. 아멘입니다. 네. 참 역전되리라.
0: 될 줄 믿습니다.
1: 이분도 8615번님도
0: 5년째 병상에 있는 남편이 늘 극동방송 들으며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아. 역전시키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네네. 역전되리라 신청합니다.
1: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 많은 분들.
0: 자, 힘드신 분들이 또 이 곡을 붙들고 계세요.
1: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네. 영적인 역전을 꿈꾸면서
0: 좋습니다.
1: 우리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시죠. 네.

0: 자,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분들 영적으로 꼭 역전돼서
1: 네,
0: 다시 꼭
1: 맞습니다.
0: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할렐루야.
0: 예. 아까 보니까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1: 네, 그러니까요.
0: 제가 방송 끝나고 꼭 전화

0: 뜻을 받들어 가지고 예. 조연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너무 귀합니다.
0: 네. 예. 제 신앙의 방황에서 이 찬양이 건져졌대요. 라디오에서 직접 들으니까 그때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1: 할렐루야.
0: 와, 금방 역전되리라. 네. 신청하려고 하셨대요.
1: 저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0: 이 목사님의 네. 곡마다 네. 이 집회마다의 어떤 그 간증 풀자면 뭐 안 되잖아요. 시간이
1: 맞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0: 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뭐 문자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다 소개를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1: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예.
0: 눈에 띄는 어떻게 뭐 문자들 있나요?
1: 여기 0850님 작년 병원에서 김정선 목사님의 이제 역전되리라 많이 많이 불렀어요. 작년 병원에서 제가 7~8명 모아서 예배드렸는데 그중 한 분이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전도해서 우리 구역 식구로 부족한 거 제가 구역장으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야, 그러니까 병중에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예, 예. 회복되시고 전도하시고 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참 너무 귀하죠.
0: 그러니까요.
1: 정말 상황을 보지 않고 고난 네. 너머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해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셨어요. 야, 근데 아까 또 그 문자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네. 파주 어디 버스인데 극동방송을 지금 켜놓고 계시대요.
0: 기사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에서 택시는 더 많고요.
1: 그렇죠.
0: 버스 기사님들이 용기 있게 트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찬양 들으면서 버스 안이 성전입니다.
0: 야.
1: 와, 이렇게 선포하셨어. 아까 문자에.
0: 와. 야. 파주 버스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 버스 안에 지금 임재가
1: 그러니까 임재가
0: 우리 주님의 임재
1: 역전이 할렐루야.
0: 거기서 그 승객분들 가운데서 이 찬양 듣다가 네. 어? 나 이거 아는 곡인데
1: 오,
0: 옛날에 불렀었는데
1: 네,
0: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1: 맞습니다. 제 항의자 듣고 간호사분이 주님께로 돌아온 분들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좀 쉬면서 방 안에서 뭐 그냥 커튼 켜놓고 있었는데
0: 예.
1: 극동방송 듣다 항의자 들으신 거예요. 야. 이게 뭐야? 그리고
0: 그러니까.
1: 계속 반복해 들으시다가 회복이 예. 일어난 거죠.
0: 와, 우리 놀랐죠. 5281번님이 네. 지금 우연히 퇴근길에 들었는데 2년째 지금 교회를 떠나 있대요.
1: 오, 방학이시군요.
0: 지금 주차장에 들어와서 멍하니 라디오만 듣고 있는데 주님은 저를 포기 안 하신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1: 야.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속상한지 눈물만 나서 운전하다가 가까운 주차장에 들어왔대요.
0: 자, 우리 5281번님도 방송 끝나고 네. 제가 전화를 드리겠고요.
1: 그러니까요.
0: 이 대답은 우리 신청곡 가운데서 네. 이 곡으로 우리가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1: 신청곡이 있었어요. 예.
0: 야, 포기
1: 답이다,
0: 안 하신
1: 답이다,
0: 걸까요?
1: 진짜. 예.
0: 바로 이 곡으로 우리가
1: 할렐루야.
0: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네. 우리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과 네. 인사 나누고요.
1: 네.
0: 오늘 건반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남편도 고맙고 우리 김진아 집사님도 감사하고 예. 네. 자,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1: 맞습니다.
0: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자,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0: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3: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2: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3: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2: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3: 하지 말어.
2: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4: 좋아하지.
2: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4: 하지 말어.
2: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3: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2: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겨.
3: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2: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5: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일본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 일본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만흥중앙교회 백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믿음이 없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없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믿는다면 내 삶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증명해 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보다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죄 짓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순종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닌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역자가 되고 패역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사사시대 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사무엘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소행을 참으신 것처럼 이제는 사사시대 믿음이 없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주시기까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삶에서부터 준비를 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멸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요. 아이를 달라고. 한나는 아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아이를 구합니다. 아이를 필요로 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는 아이가 없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다 있는 아이는 나는 못 낳을까? 아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출생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이스라엘에 알렸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셨고 회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무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상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미숙아로 남으면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미숙아로 남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고 상대적으로 신앙의 자립도가 너무 낮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나 이겁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의존했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사무엘이 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죽거나 사무엘이 떠나면 사무엘을 의지했던 백성들의 신앙은 무너지거나 또는 사무엘을 대신할 만한 다른 사람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들이 그 과거에 대단한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목사님들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잘못해도 그 목사님이니까 다 덮어져 버려요. 그 목사님 그늘 안에서 신앙이 독립을 못합니다. 결국 그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버립니다.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입장이요. 우리 내가 하나님을 절대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는 나 여러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백성들을 부르고 백성들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나 어떤 능력 있는 사역자나 또는 부모가 기도해주고 그분들이 지시하고 그것에 의존하는 믿음으로 고정이 되어버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시작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태어나면 누군가가 우리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다 먹여주고 해요. 그러다가 자라면 혼자 걸음마할 수 있도록 또 손도 잡아주고 혼자 걸음마하면 어떻게 손을 어떻게 놔줘야죠? 놔주고 이렇게 신앙이 자라면서 나로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신앙이 되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독립해서 그가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누군가를 의존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목사님이나 사역자나 기도자나 부모나 다른 사람을 찾게 되고 그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때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독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잘 안 될 때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언젠가는 스스로 독립해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담을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함께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상징하는 성전의 휘장도 찢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출발할 때는 누군가를 의존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믿음이 자립하도록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떠나가도 어디에 있더라도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혼돈이 와도 이제는 내 하나님, 내 그리스도로 어디에서든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봐야 되고 뭐 성경 읽기 뭐 40일, 70일 성경 통독 뭐 특별 기간 이런 거 안 해도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누구한테 기도 의존하지 말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이죠. 한 성령이죠. 하나님 한 뜻으로 서로 마음이 통하고 협력해서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만흥중앙교회 백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9819번, 061-651-9819번 만흥중앙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호세아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조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조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릴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호세아 10장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채 심어 열매 얻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번영하자 하나님보다는 거짓신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서 8절 그들이 의지한 왕과 우상 숭배가 아무런 소용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예고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원인은 언제나 그들의 두 마음을 가진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또는 분열된 마음으로 겸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10장은 이런 현상을 주인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몫을 포도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사랑하여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출석은 하지만 세상적으로 사는 것과 주일 성수에 몰두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겉으로는 헌신적으로 보이지만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자비를 맺지 못하는 것, 실천 없는 이론뿐인 명목주의, 알맹이 없이 형식만 내세우는 형식주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신의 명예와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서 실제는 재물을 획득하고 그것을 얻는 데 모든 정력을 바치는 태도가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두 마음을 속히 버리지 않는다면 주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종종 그들을 채찍질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아수르왕 산헤립의 침입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믿음을 북돋아준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악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외세와 우상을 의지하는 등 제멋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뜻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하심을 백성들이 끝내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을 계획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이런 의외의 결과에 대한 당혹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열매가 풍성하고 땅이 비옥하게 될수록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다는 언급을 서두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6절에서 8절 그 사실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호소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욱 헌신해야 하지만 마음속에 죄악이 깊이 뿌리 내려 있으므로 거꾸로 반역을 일삼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헛되이 사용하였습니다. 고대인들이 신을 섬기는 목적은 오직 자신들의 만족과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헌신적인 청지기의 삶 대신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7장 6절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마심이 아니냐라고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북왕조에 계속 왕이 있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백성을 위한 왕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곤고한 날에 구원을 기다렸으나 왕의 보호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임명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즉위했습니다. 더욱이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외세를 의존하였기 때문입니다. 4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거짓 술수와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3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시며 파수꾼이시기에 그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왕과 백성들의 권세와 무력도 아무 소용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모든 복이 상실됩니다. 고난을 당해도 아무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다짐한 모든 언약을 파기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종교, 정치, 사회, 윤리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타락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폐기하였습니다. 종종 북왕조의 귀족들은 왕께 충성하기를 다짐했던 약속을 어기고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하였습니다. 평민끼리 맺은 약속도 일방적으로 파괴되는 예가 허다했습니다.
외국과 조약을 맺

깨져서도 오직 그들에게 이익이 될 때만 준수하였습니다. 북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애굽 왕 소와 화친하기 위해 아수르와 맺은 조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과 신용이 모든 약속과 관계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대신해 온갖 거짓과 술수와 사기가 난무하는 사회는 무질서 상태가 되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와 정략에 의존하여 생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삶의 자세를 유지할 때 나라와 사회와 가정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9절에서 15절 두 가지 죄에 대한 회개 촉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속히 징벌을 내리시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 상황이 본문에서도 언급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갱생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9절에서 13절 이스라엘이 징계받을 시기가 임박하였음을 예고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결국 그들이 전쟁을 통해 망하리라고 알려주십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의 군사력과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데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 이스라엘은 두 가지 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첫째는 그 죄란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을 섬기고 다윗의 집을 외면하며 다른 왕들을 세운 죄 등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다른 악행들로 인해 죄악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길들여진 암소처럼 선지자와 제사장 등의 중보자를 통해 잘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는 듯 보였으나 성장할수록 율법이 제시한 복은 좋아하면서 율법이 규정한 의문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짐승처럼 완고하여 한 번 빠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희생과 봉사를 통한 섬김보다는 이기적인 쾌락과 평안만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종교의 기쁨들을 종교의 의무들과 분리시킨 이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면서도 다시 축복받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2절 비록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멈추었더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다시 축복받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사역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새삼 그분을 찾아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의 권면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곧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 고되듯이 백성들이 죄에 물든 생활 방식을 고치는 일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죄에 대한 자각과 유혹으로 물든 마음이 갱신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면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시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은 헛수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기대하던 것보다 넘칠 정도로 풍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깨어 있을 때 빛처럼 쏟아붓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백성들은 호세아를 비롯한 참 선지자들의 경고와 훈계를 묵살하고 계속 악행함으로 하나님은 격렬한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죄악의 대가는 반드시 받습니다. 셋째, 멈춘 축복을 다시 받는 길은 악에 물든 생활 방식을 바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고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0: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순입니다. 미래가 좋은 이유는 한꺼번에 오지 않고 한 번에 딱 하루씩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고 날마다 만나처럼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내려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한눈에 통제하려는 불안 대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일은 여전히 비밀 속에 있지만 그 비밀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안전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은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실제적인 순종이 됩니다. 오늘 첫 곡 조수연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나의 죄를 씻기는 선제사

우리는 믿는 백성은 다가올 날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물론 있지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믿음의 척도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 부르며 내 평생 가는 길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극동방송 전석 중창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마라나타 싱어즈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두 곡의 찬송 준비했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모든 근심 주님 앞에 맡깁시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 됩니다.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님, 연약한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방학의 한가운데이자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지친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공동체를 품는 사랑과 나누는 삶을 배워갑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줄 알며 자기 돌봄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가 믿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빌레몬서 여수 3일교회 정은숙 집사님이 낭독합니다.
1: 빌레몬서 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0: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노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0: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3081-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9125-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영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3536, 9954-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새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과 선교적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유명한 사진작가가 사진 촬영 여행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식당 주인이 작가를 알아보고는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청했어요. 그러자 사진작가가 자신이 정성스럽게 작업한 사진들을 쭉 보여주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그 사진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가님 가지고 다니시는 그 카메라 굉장히 비싼 거죠.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지 사진들이 다 잘 찍혔네요. 사진작가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꾹 참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고 나가면서 그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냄비가 좋아서 그런지 찌개가 참 맛있네요. 어떤 분이 그 글 뒤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말을 주고받을 때 그 식당 주인도 어쩌면 그 말도 나름대로의 자기 방식의 호의였을지 모릅니다. 그저 말에 결이 투박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늘 말을 조심해야 하지만 듣는 마음도 넓을수록 가벼워지고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내 말은 부드럽게, 남의 말은 너그럽게. 참 울림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인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도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돕기 위해서 전통적 교회와 선교적 교회는 어떻게 다른가, 어떤 주안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세 가지 차원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 교회는 건물, 환경,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모이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면, 선교적 교회는 교회 건물 밖 지역 공동체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형태를 취하고 흩어지는 교회를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 교회는 교회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구별하고 구분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세상과 문화에 참여하는 메시아적 영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통적 교회는 상하구조의 계급적 리더십을 가지고 평신도들을 수동적 존재로 만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선교적 교회로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이 수평적 리더십을 형성하여 유기체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곳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먼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0: 주님이 죽으신 후에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못에 박혔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에 아 정말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주님이 그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 우리 주님과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0: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파송의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타이밍에 그 시점에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성령받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성령받지 않고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누군가 건네주면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받는 것일까요? 옛날 신앙생활 해본 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면요 강사들이 꼭 그 집회 마지막 날 밤에 성령 집회라고 하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 막 아멘 아멘 그러고 어떤 강사들은 막 안주머니에서 꺼내서 막 던져주기도 해요. 성령 받으라고 그러면 아멘 하고 막 덥석덥석 받는 그런 것일까요?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 정말 그렇게 누군가 주면 받는 그런 것일까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수단으로서의 도구일까요? 여기서 이 받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람바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람바노라고 하는 말은 영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능력이나 도구적 수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내 실존 속으로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단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저녁에 동천을 운동하면서 걷고 있는데 그 신천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분명히 이만희가 교주고 구세주고 구원자인데 왜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단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짜로 예수 믿는 사기꾼들도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 당시 1세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스 크리스투스 도미누스 에스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1세기 상황 가운데서는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은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불경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거나 십자가형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인들 앞에서 이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역모죄에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죽임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성령 받고 성령에 감동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감동적인 스토리 하나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성지 베들레헴은 이미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라고 해서 팔레스타인인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베들레헴 재활병원이라고 하는 큰 병원이

0: 있는데 그 병원은 에그먼드 차하대라고 하는 분이 그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분은 팔레스타인으로서 처음으로 의학 박사가 된 분입니다. 이분은 3대째 크리스찬 가정인데 그분이 프랑스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온 그 다음날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 간에 3차 중동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다 피난을 가고 이민을 갈 때, 이 에그먼드 체아대 역시도 이민을 가기 위해서 가방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부친이 찾아왔어요. 너마저 여기를 떠나면 병들고 약한 형제들은 누가 돌보겠느냐?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방을 싸든 짐들을 다 풀어놓고 이제 그곳에서 베들레헴 재활병원을 세워서 팔레스타인 사람이든지 유태인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료를 하면서 누구에게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치료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믿는 자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아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혼의 압점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0: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믿는 자들의 승리를 보증하시고 또 곁에서 돕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러한 사역 외에도 중요한 사역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1차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외모를 따라 사람을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2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말이 있지만 대표적인 본질적, 본성적 속성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배려하시고 서로 존중하시는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당신들의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맨 처음 그 만들어주신 그 원형적 형상이 손상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됐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고 제외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졌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죄값을 치르는 길은 죽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는 심판과 형벌 가운데서 구속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엠피사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2세, 3세, 4세 이런 후대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말이. 그런데 국제공용어는 헬라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붙잡아주고 전수하게 하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율법학자 70인이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 역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 보면 이 24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된 엠피사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창조의 과정 가운데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에스겔 37장 9절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회복의 그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엠피사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창조사역의 문맥에서, 그리고 민족 회복의 문맥에서 이 단어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향해 숨을 내셨다,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창조의 의미와 회복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 시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그들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삼으시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그 가운데 회복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아빠가 날이면 날마다 퇴근하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는데, 그날도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엄마와 초등학생 아들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상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엄마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술좀 착장 마시라고, 이번 기회에 술을 끊으라고. 그러자 이 남편이 머쓱한 표정을 지으면서 알았다고, 내가 정말 각심하고 정말 내가 술을 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아빠 때문에 속이 상했던 이 초등학생 아이가 아빠의 그 말을 듣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됩니까? 퇴원을 하고 일주일간 술을 안 마시고 오는가 싶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도루묵됐어요. 또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좀 못해도 열심히 하면 다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으니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집 아들이 짝꿍을 꾹 찌르면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야야, 사람 안 변해. 선생님, 저말다 뻥이야.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책 성령의 열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꾸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후광을 반짝이게 하거나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식의 노력은 어리석으며 거짓일 뿐이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 성령의 열매를 가꾸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게 하고 복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에 관한 문제다. 여러분, 성품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삶에 감동을 주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강력한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성령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 성품으로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성품들 가운데 특별히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0: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이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매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이,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 그 선한 성품 때문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5-1900번 금당 남부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 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 교수를 아시나요? 바클레이 교수는 생전에 30권이 넘는 성경 주석과 신앙 서적을 집필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만도 대단한데 왕성한 집필 활동뿐만 아니라 방송 활동, 또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부지런히 진리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바클레이 교수는 이런 왕성한 활동의 비결로 자신의 청각장애를 꼽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바로 앞에서 소리를 질러도 듣지 못할 정도로 청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면 언제나 보청기를 뺍니다.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면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면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이 바클레이 교수의 말, 정말 맞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사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틈도 없다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고통으로 또 고난으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마주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된다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회복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름의 뜨겁고 번잡한 시간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조용한 시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0: 스카프레노와 레위지파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진행됐던 사운드 오브 뮤직 콘서트 실황 2부로 함께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이 새롭게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하시죠.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양사역자 동방현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 못난이, 자녀를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며 계속해서 엎드려 무릎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제가 또 아이 낳아 기르면서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완벽하게 이루신 사랑인데요. 3호곡이라는 찬양 여러분들과 또 나눌 텐데 사명의 후속곡으로 제가 또 처음 원곡자로 부른 찬양입니다. 이건희 작곡가의 두곡다 이건희 작곡가의 곡이고 저에게 불러달라 부탁받은 아주 제 인생을 바꾼 너무 귀한 두 곡의 찬양입니다. 작곡가는 아니지만 오래도록 부르다 보니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사명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찬양. 그 모습대로 우리도 잘 따라가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결단하잖아요. 쓰러질 때마다 더욱더 결단하는 건 우리를 위로하시는 괜찮아. 힘낼 수 있어. 우리 조금만 더 가보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이 3호곡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많이 깊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애타는 마음, 우리를 향해서도 있지만 또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먼저 선물 받은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귀한 그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열매들을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저의 마지막 찬양 3호곡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선율이었습니다. 귀한 무대 함께 해주신 우리 동방현주 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파워풀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남성 3인조 그룹입니다. 에이맨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0: 아, 저희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이맨입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그래도 각자 소개를 해볼까요?
2: 아, 네네. 저는 저음 파트를 맡고 있는 정기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그 지금 소개하는 순서가 나이 순대로 하고 있어요. 제일 올드하시고 그 다음 올드하고 제일 젊은 순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팀에서 테너 파트하고 멜로디 파트를 맡고 있고요. 강중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참 감사하게도 A맨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막내하고 있는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부를 노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봤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산부인과 여의사 선생님이 엄마한테, 본인의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엄마, 왜 하나님이 나는 지금 아이를 주시면 정말 잘 키울 수 있는데 왜 안 주실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명쾌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실 때는 잘 키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라고 주셨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큰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옆 사람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눈인사라도 이렇게 한번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넌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0: 하나님의 사랑 믿으십니까?
1: 아멘.
0: 아, 그럼 더 크게 한번 박수요.
1: 아멘. 아, 여기, 네. 어, 저희 공간이.
2: 네.
1: 어, 여러분들 열기 때문에 그런지 저희가 좀 목이 마른데
2: 네.
1: 뭐 한 잔 마셔도 될까요?
2: 네.
1: 아, 감사합니다. 네. 해서 다음에 올려드릴 찬양을 어, 오늘 이제 이 음악회와 함께

0: 하고 있는 바이오스타 라성찬 박사님께서도 신청해 주신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찬송가는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7집 앨범을 냈는데, 맞죠? 23년에? 네. 7집 앨범을 냈는데, 아무도 모르시죠? 괜찮아요. 뭐,
1: 네.
0: 사역을 29년째 하고 있는데,
1: 네, 저희끼리 사역하고, 뭐, 방송 들으시는 분은 가끔
0: 그럼요,
1: 아시고,
0: 가끔
1: 아,
0: 아시고.
1: 그렇죠.
0: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도 극동방송은 알고 계셔서 저희를 이제 불러주셨잖아요.
1: 네.
0: 그쵸?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 앨범을 내면서 저희는 이 찬양의 제목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는 제목으로 냈어요. 냈는데 이 찬양의 가사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역하면서 보내셨던 것들, 또 저희를 부르셨던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저에게 선물같이 주신 곡이거든요. 근데 부르고 나서 보니까 이 간증이 저희의 간증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간증이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안에서 각자의 삶을 너무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전하는 간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또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죠. 몸이 건강하신 분도 계시고 조금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마음의 염려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항상 기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왜요? 어떤 분들이 모여 있더라도 이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이 간증이 계속해서 써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요. 나중에 뒤에 찬송가가 나오면 함께 불러주실 거죠? 찬양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아, 저희 이제 공식적인 마지막 곡을 하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곡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방금 이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응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분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들어주시죠.

0: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다 믿으시면 박수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1: 와, 와, 진짜 이렇게 저희가 짠 듯이 앵콜을 외치니까 진짜 감동적이네요.
2: 그렇죠.
1: 그렇죠?
2: 네. 저희가 늘 청소년들하고 청년들하고 자주 만나는데요.
1: 그러니까요.
2: 오늘은 머리 희끗희끗한 청년들도 맞아요. 많이 계시고,
1: 맞아요.
2: 네, 네. 아유, 소녀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1: 그럼요.
2: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아, 앵콜이십니까?
1: 정말 좋아요. 앵콜 원하십니까?
2: 저는요,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사역한 지는 29년 차로 가고 있거든요. 29년 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의 몸은 조금 주름살도 생기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언제나 더 젊어지고 언제나 더 주님께 향해 달려간다는 믿음이 아멘, 있습니다.
1: 아멘,
2: 아멘이십니까?
1: 아멘.
2: 근데요, 이 세상이 바뀔 것인데 바뀔 때는 우리가 바뀌면 온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1: 아멘.
2: 아멘이십니까?
1: 아멘.
2: 그럼 가장 큰 박수와 가장 큰 환호성 하면 음악 나올 거예요.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진행됐던 사운드 오브 뮤직 실황 오늘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찬양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시원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김명식의 예수 예수 예수 이 찬양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원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순천 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축복들을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가정생활 가운데 지치고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생활이나 사업장에서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난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도 지치고 힘드신 분도 있습니다. 영적 생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만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힘이 다 소진되어 버리는,

동은 이런 단어를 그 탈진이다라고도 그렇게 씁니다. 번아웃이라고도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좀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더 심해지면 우울증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소진되다 보면 탈진이 되어지고 또 탈진하다 보면 그게 반복되면 번아웃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리고 공황장애가 찾아오면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숨쉬기조차도 힘들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울증까지 찾아오면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도 없고 그저 죽기만을 원하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새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한 그 새 힘이 필요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도 이런 그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 익산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신데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장로님들끼리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서로 다툰 것입니다. 이 장로님들은 이런 그룹으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또 저 장로님들은 저런 그룹으로 친하게 지내는데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은 좋은데 서로 이렇게 파가 딱 나누어져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저 사람이 또 저쪽에서 반대하고 반대쪽에서 늘 또 목사님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늘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목사님이 이 모든 체력이 또 마음적으로 소진이 되고 탈진이 되고 번아웃이 되고 그리고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목회자의 공황장애는 아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늘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사람들 앞에 서면 말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목소리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안식년을 갔다가 목회 사임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쉬고 있는 그런 분이 되어 계십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실력도 있는 분이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신데 아 이게 실력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공부를 많이 했다고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가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를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을 때 우리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 우리의 사명도 감당해야 하고 또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아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31절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요아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이사야 40장 말씀은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지쳐있고 낙망해 있고 낙심해 있고 그 삶이 다 탈진되어 있는 번아웃되어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했던 것들을 책망하는

책망의 말씀이 1장에서 39장까지 심판과 책망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봉독한 이 40장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부분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는 말씀입니다.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를 누가 하는가? 너희가 위로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삶에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새가족들도 있고 또 오랜 교회에서 섬기는 뭐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계시는데 교회가 서로 모이면 서로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려고 하면 중간에 그런 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도 몇 사람 친한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늘 기억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여러분 독수리는 그렇습니다. 폭풍을 만나게 되어지면 숨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다. 두렵다 숨자 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을 이용해서 비상하는 더 높은 곳을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가 바로 독수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누구나 다 폭풍을 만납니다. 가정에서 때로는 폭풍이 불기도 하고 일터에서 때로는 폭풍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에 어떤 그런 폭풍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폭풍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숨는 인생이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상할 수 있고 날개 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임을 주실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다른박질하면 곤비합니다. 곤비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지쳐있는 상황을 곤비한 상태라고 합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다 보면 누구나 다 그 곤비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피곤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걸어만 가도 피곤한 것입니다. 달려가면 곤비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을 통하여서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로운 비상을 하게 되어지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세임을 얻게 되어지고 걸어가도 평생토록 걸어가는 그 삶 속에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세임을 받아야 합니다. 힘내라 그 말이 아니 하나님은 너가 힘이 없구나 힘내라가 아니라 내가 세임을 줄게 내가 너에게 세임을 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쓰다 보면 이제 오후 시간 늦은 시간이 되어지면 이 배터리가 다 소진됩니다. 그러면 이 15% 남았다는 게 사인이 들어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그때 이제 보조 배터리나 다시 충전을 시켜야 합니다. 다른 전기 힘으로 충전을 시켜야지 그 핸드폰한테 너 힘내서 계속 좀 사용해봐 그래가지고는 안 돼. 뭔가 새로운 힘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충전이 되어질 때 그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5% 남을 수 있고 10% 남아있는 그런 소진되어 있는 상태 오늘 하나님은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힘을 줄게 내가 새 힘을 줄게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통해서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평생토록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화 가운데

그 에릭 니델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입니다. 1924년도 파리올림픽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에릭 니델은 영국의 그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100m, 200m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선을 하는 스케줄을 보니까 100m 경기는 주일날이었습니다. 이 에릭 니델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마음속으로 그런 감동도 오고 또 자신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주일날은 내가 뛰지 않겠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비난하는 소리가 온통 매스컴에 가득했습니다. 아니, 지금이 올림픽 경기에 예배 드린다고 그것을 뛰지 않으면 되겠느냐. 여기 왕실에까지 나서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릭 니델은 그 세압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00m 세업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동메달을 딴 것입니다. 동메달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400m 달리기에 선수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100m, 200m 선수는 400m를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0m 달리고 200m 달릴 때 온 힘을 다 소진시켜서 달리기 때문입니다. 400m 그 시합에서 이 에릭 니델은 당당하게 그 기록이 그렇습니다. 47초 6으로 당당하게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게 되어집니다. 금메달을 따서 그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이 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제가 100m, 200m를 달릴 때 제 힘으로 뛰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뛰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일화는 온 세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일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공보다는 믿음을 택하였고 신앙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통해서 그는 당당히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그는 그 금메달 그런 선수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중국 선교사가 되어서 남은 여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진되고 탈진되고 번아웃되고 심지어는 막 공황장애 우울감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다면 다시 재충전이 되어진다면 다시 일어서서 달릴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십자가의 힘,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개역 한글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경험 가운데 감동을 주는 경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1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사역 가운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밤 시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이 그 풍랑 속에서 아주 어렵게 바다를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어떤 한 분이 막 물 위로 걸어온 것입니다. 제자들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은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이 유령이 나타났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주님이시다! 주님이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고 있다. 예수님이 배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그런 요청을 합니다. 주님! 저도 물 위를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베드로는 승격하고 놀러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고 막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바다는 아주 새파란 그런 바다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풍랑이는 바다를 보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이제 그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잡아 그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파도를 바라볼 때 물결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수많은 물결들 파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파도를 만납니까? 사회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파도를 만납니까? 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도 파도를 만나고 사탄의 그런 파도, 더러운 그런 영들의 그런 파도 만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파도만 바라보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아야 예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예수님 바라볼 때 세상에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라도 육신의 질병이라도 마음의 질병이라도 영적인 질병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광야에서 있었던 일, 광야 생활의 시기만은 안 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여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기가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특기였습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잘 견디지 못한 게 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 불뱀이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온몸이 퉁퉁 부어서 여기저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 노뱀을 달아
매달아 놓고 그것을 바라보게 해라.

0: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하라고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높임을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길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 높임을 바라보십시오.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되었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높임 바라본다고 이렇게 퉁퉁 부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겠느냐? 보라고 막 가족들이 보라고 막 고개를 돌려도 안 봐 하고 보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래.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사는데, 십자가만 바라보면 구원받는데,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사는데, 바라고 고개 돌리려고 해도 안 봐, 안 믿어 하면서 고개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소.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높뱀을 세운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야 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치료 받을 것이다. 구원 받을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찔림을 당하셨고 상함을 받으셨고 그리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을 때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그 새 힘을 주셔서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지 않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걸어가다가 피곤함, 달려가다가 그 곤비함, 그 폭풍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달려가도 곤비치 않도록 다시 그 폭풍 속에서도 비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사역도 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치료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순천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722-9561번 061-722-9561 순천수정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북녘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도대체 왜지? 라며 원인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데요. 과거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는 질문에는 답도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인가로 시선을 돌리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결핍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의 운명을 사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만날 때 상처는 깨달음의 흔적이 되고 아픔은 간증이 됩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의 유대인들은 불행이나 질병을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해 죄의 결과로 보았는데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인과응보의 가르침에 많은 이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처럼 불행의 원인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일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자 죄의 본능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일에 아주 능숙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불행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질병, 불행과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풍성함은 사회적 성공과는 다른 종류의 것인데요. 결핍으로 드러난 자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예수의 생명에서 비롯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은 자양분이 됩니다. 지금 아픔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늘의 경험이 누군가를 돕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겼다면 왜? 라는 자책 대신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걸까? 라는 복음적 해석을 시작할 때 감정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을 때 맹인의 인생은 구걸하는 인생에서 증언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말씀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예수님은 한 번도 소경의 과거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의 미래를 예고하셨을 뿐이죠.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보며 정죄했던 우리의 좁은 시선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 삶의 어떤 아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실로암으로 가라하실 때 묵묵히 걸어갔던 맹인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영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재적 목적으로 보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꿀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긍휼의 시선으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그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온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 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예레미야 제 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3: 너는 가서 유다의 스디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2: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1: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0: 각각이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2: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1: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 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0: 제3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1: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따레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이었지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3: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0: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0: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1: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0: 제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0: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0: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리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

0: 미가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1: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0: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1: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0: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2: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3: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0: 바룩이 대답하되,
4: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0: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2: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0: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이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5: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6: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0: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제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구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7: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0: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섰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6: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니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게.

0: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1: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2: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0: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1: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구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구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유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3: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0: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1: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제38장. 마타니 아들 스바댜와 바스우리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우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1: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4: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1: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5: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1: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6: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입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1: 왕이 구수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5: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1: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0: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1: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0: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2: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3: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니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0: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2: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3: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3: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0: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0: 길에서 밥 먹고 그럼 되는 거.
1: 하지 마라.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3: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본 지 혹시 여러분 얼마나 되셨나요? 다윗은 밤에 하늘의 달과 별들을 올려다보다가 이 시를 썼습니다.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참 다정하죠. 거대한 우주를 힘겹게 빚어내신 것이 아니라 마치 가볍게 손을 놀리듯 만드신 것처럼요. 그런데 그 광대한 하늘을 보고 난 다음 다윗의 시선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옮겨갑니다. 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 작은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가. 하늘의 별들만큼이나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우리를 여전히 생각하시는 것, 오늘 이 밤 그 사실 하나로 마음에 잔잔히 평화가 스며들기를, 샬롬이 스며들기를 기도하면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김도현 3집 중에서 샬롬 들려드렸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시편 8편 3절에서 4절까지의 고백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작디작은 나를 놓치지 않고 생각하신다는 것. 이 저녁 이 밤에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오늘 하루 유난히도 스스로가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면 이 사실 하나로 다시 한번 마음을 툭툭 털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Evening Praise 오늘도 내려온 찬양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연주곡 한곡 준비했는데요. 필 데이브의 연주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필 데이브의 연주로 여호와 우리 주여, 그리고 장근희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 또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유료 문자로 사연 남겨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으로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9673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여기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만 수시는 아주 선명합니다. 극동방송 정말 훌륭합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9673님은 중국 하얼빈에 살고 계시는 중국인 성도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그 땅까지 이 전파가 전해진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국경과 또 언어를 넘어 함께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9673님,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기프티드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단한 분이시라.

네, 기프티드의 찬양이었습니다. 단한 분이시라. 아멘. 8월 19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끝곡은 아이자야 61의 주 광대하시네.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말씀. 아멘.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진정 있을 것인가? 라고 말이죠.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아멘. 상한 마음 또 부서진 꿈을 갖고 계신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꿈을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 우리를 극진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심을 깨닫게 되고요. 또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 주심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으로 출발할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세 곡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예라모십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이어서 투트리원의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크리스 라이스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만유의 주제 함께 듣고 오셨어요. 계속해서 나누는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9700번님께서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통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0541번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끈 놓지 않기.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기.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단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의 결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4206번님께서는 수요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찬양으로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조수인님의 내 영혼 새롭게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주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진정한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희주일의 찬양이었죠. 나의 잔을 채우소서 듣고 오셨어요. 8422번님께서는 더욱 사랑 오늘의 교회 찬양 신청해 주셨고요. 5283번님께서는 제가 또 그분의 교회 가셨을 때 배웠다고요. 방송으로 또 만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진주교회요. 진주교회 방송실 섬겼던 자매입니다. 그때 셀카 찍었던 것도 첨부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부족함 없이 쓰임받으시는 지선사역자님 화이팅! 이라고 또 저를 응원해주셨어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회 때 뵀던 분들 또 이렇게 방송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5283번님 우리 자매님 방송실에서 섬기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8656번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또 귀한 안부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422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더욱사랑 함께 들으시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도 보내주세요. 오늘의 교회가 찬양합니다. 더욱사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영어 찬송 에이미 그랜트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찬양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상한 마음 또 부서진 마음들 드린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사가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올려진 줄 믿으면서 또 새로운 소망 가지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온맘 다해 사랑하는 주님 기억하면서 문자

문자로 참여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또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이곳에서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0: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할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합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등산을 즐기시는데요.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를 구비하는 분들 있으시죠. 뒷동산에 올라갈 때는 아무런 장비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큰 산을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또 암벽을 타거나 빙벽을 타려면 자일, 하켄, 아이젠 등 특수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산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손이 깨끗함, 마음이 청결함, 하나님께만 뜻을 둠, 맹세를 철저히 지킴 등 이런 영적 장비들이 꼭 필요하지요. 산에 오르는 과정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산에 올라간 후의 그 상쾌함은 다들 아실 겁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을 때의 영적인 상쾌함은 아마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상쾌함이 아닐까 하는 즐겁고 기쁜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은혜 찬송 가족들도 영적인 상쾌함을 꼭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은혜 찬송 시편 92편 함께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근심과 걱정 또 삶의 계획들을 모두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허 가운데서 터져나온 그런 고백입니다. 가장 캄캄한 자리에서 발견한 아침의 빛,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빅토리의 Great is thy faithfulness 들려드렸습니다. 예레미야의 애가는 이름 그대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이 끌려간 그 참담한 현실을 붙들고 울부짖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한복판에서 3장에 이르러 갑자기 이런 고백이 솟아오릅니다. 주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여기서 성실로 옮긴 히브리어 에무나는 흔들림 없이 그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견고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밤을 지나든 아침은 어김없이 다시 옵니다. 그 변함없는 반복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하루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도 내일 아침이 또 온다는 그 사실 하나가 이미 은혜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홀리원의 우리는 살아갑니다. 목소리 상점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텐트 메이커스의 십자가 좁은 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

번호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캐시 트러컬리의 If I Am Not In Love, 마이클 W. 스미스와 에미 그랜트가 함께한 Somewhere, Somehow, 데이비 페르프스가 부른 No More Night까지 전해드렸습니다. 1376번님께서 고속도로 위에서 듣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 신청해 주셨습니다. 일단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5130번님께서 두 달째 급여가 밀려서 알바를 두고 타다가 부족해 여러 곳 타고 있습니다. 급여가 나올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바 후 집에 가면서 듣습니다. 그러시면서 할렐루야까지 보내주셨는데 아 정말 이 곤란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참 이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이 그러면서도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주신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고 아 빨리 좀 급여를 보내주셨으면 요즘 다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다들 힘든데 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은 찬양의 가사를 나누면서 시작할게요. 제목은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가사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것들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상한 마음과 지친 몸, 그리고 깨어진 꿈과 관계들까지도 모두 주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참된 용기와 믿음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생기길 간절히 바라요.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옹기장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조수아의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이 찬양 종종 들려드리는데요. 2절 가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릴 도와주세요. 아, 이런 정말 좋은 가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따라 이 찬양을 제가 좀 흥얼흥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사가 너무 좋아서 별그대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나눈 말씀은 시편 147편 3절 말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의 선곡표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주세요. 샵1069 우물정 1069 유료문자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이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이 후렴이 이렇죠.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이게 영어 원제로는 Give them all to Jesus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 드려요 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후렴 가사를 직역한 게 제목인데요. 아,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영어 원곡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에비의 찬양이에요. Give them all to Jesus.

아멘, 다 찬양하여라 아카펠라 찬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이 찬양 나누면서 시작했는데요.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나의 꿈도 있었고 깨진 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도 남고요. 슬픈 마음도 있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갖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요.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회복이 있고요. 주님과 함께할 때에만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복과 평안이 넘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것이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참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시죠. 여러분의 용기 있는 그 결단,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끝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마일스 스탠퍼드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잘해야 하고 내 힘으로 버텨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갔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 지혜와

능력으로 상황을 헤쳐나가려 안간힘을 쓰곤 합니다. 그러다가 의지도 또 열정도 바닥나고 나면 깊은 실망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죠.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그때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포유의 오신실하신 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구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지명연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오한나의 하나님의 세상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도현의 성령이 오셨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앤 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강명식의 그는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리컬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달빛 마을에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 들리는 북한 관련된 소식들을 보면 식량난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간추린 소식에서도 북한에서 월급을 받더라도 이것저것 공제하고 남는 돈으로는 시장에서 쌀 1kg도 살 수 없을 정도다.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남은 이 수확철까지는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어려움들, 뭐 반도체가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생활 물가나 서민들의 물가 경제 상황은 그다지 나아진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나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한탄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걱정 근심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과정을 또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해결하시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전해드렸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더 깨닫게 된다는 고백이겠지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것들, 또는 다른 여러 가지에 의지했던 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부질없고 또 헛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편을 살피시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담긴 진리와 또 외부의 정보들, 또 은혜의 사연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한반도, 이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또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0: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남북한 2030 청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통일을 꿈꿔봅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남북한 2030 청년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행복입니다.
4: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순이님, 감자님, 크리스탈님, 그리고 행복이님과 함께하는 너와 나의 어울림.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오늘의 주제 살펴봅니다.
7: 여러분은 통일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통일이 되면 한반도 전체에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생활 환경 그리고 경제, 문화 등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0: 단절 없이 남북을 오가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일시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더 발전될 길로 나아갈 거고요. 문화적,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런 문제를 예상하며 여러 준비가 되어진다면 그 갈등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통일된 이후 근거 없는 장밋빛 미래만 그려서도 안 되겠지만 벌어지지도 않을 부정적인 미래에 걱정만 하고 멈추면 더더욱 안 되겠죠. 한국교회가 먼저 나서서 통일을 그려보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통일이 되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된 이후를 꿈꿔보신 적 있으세요?
2: 네, 많이 꿈꿔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북에서 오신 청년들이랑 어른들이랑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대화 속에서 많이 꿈꾸고 상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막 북에서 어떤 풍경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무언가를 얘기해 주셨을 때, 아, 빨리 통일돼서 막 이런 차를 타고 막 그 픽업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타고 빨리 육로로 올라가서 막 다 구경하고 러시아 반도까지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1: 네. 여행하는 걸 제일 먼저 꼽으셨어요. 통일이 되면. 네.
3: 저는 통일이 되면 하고 싶었던 게 딱 두 가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저희 친할아버지의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는 거였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강원도 통천에서 오셨거든요. 통일 전망대에 가면 아빠가 늘 설명해 주시기로는 저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서 조금만 더 가면 할아버지 고향이 있을 텐데 라고 늘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나서 뭔가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 고향 땅에 먼저 가보고 싶고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말 바다가 깨끗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멋진 오션뷰 카페를 한번 차려보고 싶어요. 그런...
2: 꼭 가겠습니다.
1: 그래요.
4: 근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 분단 세대잖아요. 남북한 청년들 모두가 아마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통일이 된다면 나는 남한에 가서 뭘 할 거다. 또 남한 청년들은 지금 취업시장이 어렵잖아요. 네. 통일이 되면 나는 저기 가서 무슨 창업을 할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네네. 그래 우리는 맨날 통일하지만 어떤 통일을 원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특히나 좀 MZ세대들은 좀 경제적이잖아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북한은 과연 이게 무궁무진한 시장이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1: 그러니까 이제 네.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것이다. 맞아요. 통일이 되면. 네. 네. 네.
5: 저는 중학교 때 통일 글짓기를 해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적었던 내용에는 통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통일을 하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휴전선이 없어지고 그 군사적 자본을 바탕으로 더 다른 데에 투자해서 더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이 통일을 그려보면 조금 어떤 통일을 해야 되는지 통일을 하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사실은 통일이 된다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을 가장 먼저 떠올려요. 그렇죠?
4: 그런데 솔직히 네. 지금 사람들이 지금 MZ세대들이 특히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것이다. 이걸 제일 먼저 생각을
1: 그런 부담들.
4: 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북한은 무궁무진한 그렇죠. 이게 자원이 열려 있는 네. 시장이라고 통일이 된다면 네. 우리가 세금을 낸다기보다는 네. 시장이 넓어져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지금처럼 뭐 너무도 취업도 안 되고 네. 뭐 MZ세대들이 막막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네. 그럴 때 만약 남북한이 같이 협력을 해서 뭐 북한에 있는 자원과 한국에 있는 기술이 네. 합쳐진다면 세계적으로 진짜 강대국이 되는 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이제 전망하는 그런 연구들도 네. 있고 사실은 일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맞아요. 경제적으로 네. 부강해지는 거는 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도 얘기했지만 물자나 사람들의 이동도 엄청 많아질 거예요.
2: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순이님의 이야기에 덧붙여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걸 얘기를 하면 일단 가장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북한 땅의 변화일 거예요.
6: 맞아요.
2: 그 우리나라 민족적 저력으로 봤을 때 이제 얼마나 많은 게

0: 순식간에
1: 빨리빨리.
0: 전화가 이 생각에 네, 딱 첫 네. 번째로 했었고 두 번째는 같은 언어를 쓰지만 사실 80년 동안 다른 체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 같을 거예요 분명히. 아.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맞아요. 무언가 시작할 때 변화가 더 이렇게 온유하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제 경험을 하나 얘기를 하면 제가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이 생기고 통일을 꼭 이제 바라기 시작했을 때 탈북민분들을 일부러 많이 만났거든요. 아, 네. 그리고 함께 그런 단체 속에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되게 나름 선하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분들께 막 다가가서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네. 결론은 나중에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2: 어쩔 수 없죠.
0: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나만의 문화를 당연히 모르시고 또 언어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언어로 인해서 제가 서로 오해하는 방향도 있고 네.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어서 나중에는 아,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맞아. 생각이 들어서 저도 슬쩍 포기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요즘에는 그게 그 거쳐온 과정이 저한테 필요했던 과정이라 생각이 네. 드는 게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에서 온 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까 순희 씨 말한 대로 한국은 이제 발전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네. 기술과 어떤 강점이 있고 또 네. 북에서는 북의 강점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최고의 강점을 끌어서 함께 일하는데 협력할 때 미리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가 그런 변화가 제2의 새마을 운동이도 오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사실은 네. 정부 차원에서도 통일 준비가 다 이미 세워져 있기는 해요. 네. 분야별로 그리고 행정 조직별로 네. 어떻게 할 것이다. 심지어 저희 극동방송도 통일 이후에는 북녘의 어디에다가 다시 극동방송 세울지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네. 있는데 네. 저는 참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통일이 된 이후에는 이 남북한 사이에 갈등이 네.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근데 제 생각에는 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일단은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솔직히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네. 같은 언어를 쓰는데 이게 뭐 영어도 아니고 네. 그런 경우도 있기는 했었지만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네. 그 입장에서부터
1: 맞아요.
2: 이 모든 맞아요. 것이 다 평화롭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2: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게 뭐지 하다가 막 나중에는 이걸 배우려고 노력을 하니까 됐었고 여기 남한 분들도 우리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아 너네는 이렇게 살아왔지 하고 받아들이니까 네. 너무 이게 직장에서도 갈등이 안 생기고 좋더라고요.
1: 이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네.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들이 그리고 네, 통합을 위한 노력들이 정말 통일 뭐 준비 단계부터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또 많이 하게 됩니다.
3: 맞아요. 법과 제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세금이나 교육이나 부동산, 뭐 의료 체계까지 우리가 이게 한 번에 통일이 되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0: 네.
1: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막 경제 사회적인 통일 이후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예측해 봤는데 한국 교회 안에도 통일 이후에 큰 변화와 조정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우선 지금 한국 교회들이 세계 선교에 집중하고 있다면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시선이 북한으로 옮겨지게 될 것 같아요. 이 북한 선교, 북한의 교회 세우기에 점점 각 교단들이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세워질 때에 그 어느 것보다 예배가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할 곳에 네.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쟁적으로 내가 더 많이, 내가 그렇죠. 더 좋은 네. 곳에 이런 게 아니라 네. 정말 예배가 필요한 곳에 어쩌면 지하교회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네. 정말 교회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곳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몰라 복음이 몰라 뭐 찬양이 그렇죠. 몰라 이런 곳에 오히려 세워져야 한다든지 네. 정말 각 교단이 기도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곳에 이렇게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네. 많이 힘써 주시기를
1: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각 교단들의 북한 선교 부서에서 모여가지고 네. 함께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분열된 한국교회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 된 교단으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네. 그리고 네. 각 지역의 경쟁적으로가 아니라 네. 그러기 위해서는 참 교회 안에서도 조율되고 네.

0: 서로 양보하거나 내려놓을 네. 것도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배가 필요한 곳, 또 아.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에 네.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통일 이후에는 사실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달라질 거고 우리도 이제 해외에 나가면 뭐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라고 소개하지 않고 네. 그냥 코리안이라고 소개하면
1: 네.
0: 하나 된 네. 그날 여러분 근데 네. 꿈꾸셔야지 이루어집니다.
2: 아, 네. 네. 아, 전 또 하나 소원이 있다면 저의 작은 바람인데 북한 언어가 순수 우리말이 많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되게 예쁜 말이 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말들 언어를 같이 우리말로 회복하는 네. 일들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의말 편찬 사업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 노력들 곳곳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2: 네.
0: 여러분도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남북한 2030 청년들과 함께 통일을 바라보고 통일을 염원하는 귀한 시간 가져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1: 너와 나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 강경파 지도부가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의 무력 충돌 확대에 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의 플로레스 섬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53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거나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서 윤동주 시인을 중국 조선족 시인으로 소개하는 등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점차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른바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 UAM의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실증에 나섭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K-POP 보이그룹인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통산 9번째 정상에 오르며 K-POP 그룹 최다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데일리 NK는 최근 북한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용품 준비 상태에 대한 불시 검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양강도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백두산이나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떠나는 새로운 소비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이란 강경파 지도부가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의 무력 충돌 확대에 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이란과 중동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 강경파가 종전 양해각서를 미국이 추가 공격을 위해 시간을 벌려는 조치로 판단하고 지난 두 달 동안 확전 준비에 주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규군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고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가속하는 한편 전쟁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핵심 보직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종전 양해각서로 조성된 소강 상태를 활용해 예멘 후티반군과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 등 영내 동맹 세력과의 공조도 강화했는데요. 중동 정보 당국은 이란 측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력 충돌 확대와 페르시아만 해저 통신 케이블 절단,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에서의 수요 유발까지 검토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이란 연계 세력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과 미군 기지를 잇따라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리트 선박을 타격하는 등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측도 휴전기간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오전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주택 1,300채 이상이 파손됐으며 현지 구조당국은 건물 잔해에 매몰된 주민들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로 섬을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가 차단되면서 진앙과 가까운 일부 지역에는 구조대가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안 지역에서는 최고 1.6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해 어선들이 좌초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첫 강진 이후 규모 2.5에서 6.2의 여진이 235차례 이상 이어졌다며 지진이 완전히 잦아들기까지 2-3주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따라 대형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콜롬비아 서부에서 규모 7.4의 강진으로 290명이 숨졌고 지난달에는 일본 구마모토현과 멕시코 남부에서도 각각 규모 7.1과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필리핀 남부에서도 규모 7.8의 강진으로 100명 이상이 숨졌는데요. 다만 미국 지질조사국은 전 세계적으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매년 평균 16차례가량 발생한다며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11차례의 대형 지진이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지진이 잇따른다는 사실만으로 더 큰 지진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서 윤동주 시인을 중국 조선족 시인으로 소개하는 등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점차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지린성 릉징시 명동촌의 윤동주 시인 생가 앞에는 윤 시인을 중국 조선족 유명 시인으로 소개하는 표석이 설치됐습니다. 윤 시인이 다녔던 명동학교 예터에도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윤동주 기념관으로 사용됐던 옛 대성중학교 건물 역시 올해 들어 높은 담장에 가려 외부에서 보기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역의 항일운동 역사에서도 한국과의

연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919년 룽징에서 벌어진 3.13 만세운동은 최근 조선족과 중국인이 함께 벌인 항일운동으로 조명되고 있으며 한국 측과 기념사업을 이어왔던 현지의 3.13 기념사업회도 약 3년 전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족 사회의 우리말 사용 환경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옌지 등지에서는 상점 간판에 한자보다 한글을 먼저 쓰던 관행이 바뀌었고 조선족 학교가 한족 학교와 통폐합되면서 우리말을 배우지 못하는 조선족 어린이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난 3월 소수민족 학교 교육을 표준 중국어 중심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률을 가결하면서 이 같은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조선족 인구 감소와 중국 정부의 동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옌벤 지역의 한민족 역사와 문화, 언어가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른바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 UAM의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실증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UAM 시범 운용 구역 지정을 위한 예비 신청 대상 공모가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정부는 시범 운용 구역에서 실증을 거쳐 2028년 초기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다는 계획으로 대한항공과 현대자동차그룹, SK텔레콤 등이 참여하는 한국형 UAM 컨소시엄도 실증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UAM은 전기로 움직이는 수직 이착륙기와 버티포트로 불리는 정류장, 교통관제 시스템으로 구성된 미래형 교통체계입니다. 자동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10분에서 15분 안에 이동할 수 있어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UAM 상용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주요 에어택시 업체가 참여하는 8개의 실증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중국은 드론 업체에 여객 운항 자격증을 발급하며 부분적인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일본도 27년에서 28년 사이에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AM은 교통체증 완화뿐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일 미래 교통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드론 업계는 올해 전 세계 전기 수직 이착륙기 시장 규모가 87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K-POP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통산 9번째 정상에 오르며 K-POP 그룹 최다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빌보드가 지난 16일에 발표한 차트 예고에 따르면 스트레이키즈의 신보 This and That은 오는 22일자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지난 2022년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9개 앨범을 연속으로 정상에 올리는 기록도 세웠는데요. 빌보드는 스트레이키즈가 그룹 가운데 비틀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빌보드 201위를 기록했고 9차례 정상에 오른 롤링스톤스와 동률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K-POP 가수 가운데는 방탄소년단 BTS가 지난 3월에 신보 아리랑까지 7개 앨범을 정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용품 준비 상태에 대한 불시 검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달 31일 청진시에서 열린 인민반 회의에서 각 세대가 가시방망이를 비상용품으로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청진시 송평구역에서는 인민반장과 담당 안전원이 집집마다 방문해 비상용품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열 대상에는 비상열람망을 비롯해 식량과 의약품, 고체연료, 양초, 손전지 등이 포함됐고 위급 상황에서 상대방의 접근을 막기 위한 고춧가루와 가시방망이 준비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시방망이는 약 70cm 길이의 나무에 못을 촘촘히 박아 만든 방범용 도구로 북한에서는 주로 학교나 인민반 경비시설 등에 비치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열은 사전 통보 없이 담당 안전원과 인민반장이 각 세대를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준비가 미흡한 세대는 지적을 받고 다시 검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장 먹을 식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비상용품에 가시방망이까지 준비하라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집마다 도둑과 싸우라는 것이냐, 핵무기까지 가진 나라에서 가

다시 방망이까지 준비해야 하느냐며 당국의 지시를 빗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백두산이나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떠나는 새로운 소비 문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최근 해산시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가족이나 지인들과 차량을 대절해 2박 3일 일정으로 백두산을 찾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백두산 답사는 일반적으로 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단체 행사로 진행되지만 최근 일부 주민들은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답사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두산 여행에서는 차량과 음식 등을 포함해 1인당 약 1,200위안, 우리 돈 약 25만 원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백두산뿐 아니라 원산이나 함흥의 해수욕장까지 찾아 3박 4일의 일정으로 피서를 즐기고 있으며 해수욕장 여행에는 약 3,000위안, 우리 돈 63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여행에 돈을 쓰는 것을 아깝게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최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돈을 벌었으면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반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주민들에게 이 같은 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백두산 여행비 1,200위안은 북한 시장에서 쌀 약 300kg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일부 주민들이 피서를 즐기는 동안 다른 주민들은 당장 먹을 식량을 걱정하고 있다며 경제적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20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한반도는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 25도, 서울과 수원 24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과 수원 32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 지역은 오전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충청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주 24도, 충주와 천안 23도, 낮 최고기온은 청주와 천안 31도, 충주 30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이어도는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6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 31도, 이어도 2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개성 23도, 신의주 22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 31도, 평양 30도, 신의주 29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에서는 오후부터 장진과 풍산, 성진과 무산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장진과 풍산 15도, 무산 12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26도, 장진이 23도, 무산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남부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북쪽에서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 맑겠고요.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구름 많이 끼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 20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8821 성도님은 여기는 대전입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방송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네요. 이 새벽녘에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5447 성도님은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에 사는 김집사입니다. 라면서 남겨주셨어요. 오늘도 이 새벽녘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 모아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분역의 영혼들 또 주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같은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고요. 특히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일하심과 또 힘과 권능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은혜의 사연은 계속해서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한국 서울극동방송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사람의 심성 안에는 이미 종교성이 있다고 하지요. 외부 세계와 아무런 접촉도 없던 아마존 밀림의 원주민 부족들에게도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요. 내세에 대한,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신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외부 세계

와 단절된 부족들조차도 신을 찾고 죽음 이후의 삶을 묻는 것이 아닐까요? 우연한 본능이 아니라 창조주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이 땅을 창조하신 만물의 통치자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사모함은 결국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초대인 줄을 믿으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나는 갈길 모르니 찬양사역자 지선 씨였고요. 첫 찬송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박신화 콰이어의 목소리로 그리고 주 예수여 은혜를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각각의 때에 알맞게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심으셨으나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신 일을 알아낼 수가 없다. 자연의 법칙, 우주의 질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바라볼 때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은 모두 다 알 수는 없어도 분명한 창조주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좋은 이웃이었고요. 나 캄캄한 밤 죄의 기대 서울 바하합창 다녔습니다. 계속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한 곡 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네가 그렇게 처음 예수 믿을 때 열심히 성경을 보던 그 불을 다시 일으켜라. 시작하면 텔레비 틀어놓고 잠자기가 일쑤고, 그래서 그 짜투리 시간을 내가 이용을 해야 되겠다. 1월 말서부터 시작한 것이 창세기.

0: 이제부터 이사야까지 읽었다는 건 내가 봐도 자라는 거예요. 뭐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어려서 성경 봤을 때 그 불을 다시 한번 일으켜라.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요새는 암송이 안 돼요. 머리가 뽕꾸라가 돼서 그런지 머리가 안 돼. 금방금방 잊어버려. 우리 입사람은 어저께 점심 먹은 것도 잊어버려요. 뭔지 몰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도 너는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전도한 불을 하늘나라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일으켜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길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랬어. 노병은 죽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 The old soldier never dies, just fade away. 맥가다 장군이 만약 중공군이 넘어오면 중국을 폭격하겠다고 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소환해가지고 오성 장군을 옷을 벗겼을 때에 국회 상하위원 다 모아놓고 강연 중에 한 그 한 구절이에요. The old soldier never dies. 노병은 죽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바울사도 복음전도의 노병이 되어 얼마 있지 않으면 생을 마감하고 주님 곁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데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랬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젊은 주의 종 데모데에게 눈물 어린 권면의 충고를 하는 사려 깊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 칸스탄누스가 자가 아버지 칸스탄누스 클로루스가 황제 위에 오를 때에 조정의 관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너들 예수를 부인하든지 그렇게 부인하기 싫으면 관직을 내던지든지 둘 중에 하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귀한 관직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한 세 사람 정도는 기독교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유지하고 있었을 때에 그 아버지 콘스탄티누스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안 할 것 같으면 황제에게도 충성을 안 한다면서 쫓아내보내고 신앙을 갖겠다고 나간 사람들을 다 다시 불러들여서 공무원으로 사용했다고 그랬죠. 황제는 이렇게 하여 그들을 시험한 후에 직위가 아까워 남은 자들을 추방하고 오히려 추방된 공직자들을 다시 복직시켰다고 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양 사역자 안성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고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리라 명지 홀리보이스와 챔버 오케스트라입니다.

중국 땅에 살고 있는 김서연입니다. 오늘 찬송 노 예수께 조용히 나가를 부르면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다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의 한 사람으로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우지가지할 데 없는 저희들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큰 은혜 아래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를 받는 자로 나누는 자로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사는 한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 샘물의 발목을 죽이면서 세상에 참된 복과 소금으로 빛과 소금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전파자의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 생명으로

0: 거듭나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세상의 빛으로 많은 세상 사람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배우는 삶,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꺼지지 않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인도자이시며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우리 삶의 인도자이시며 등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조용히 나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밀히 보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북녘 땅, 고향 땅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전해봅니다. 북한이 고향인 현금녀 자매가 전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우리 주님께 조용히 나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한숨이 찬양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보내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조금 전 읊은 1절부터 4절까지 가사가 우리의 전심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은혜와 참 사랑을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은혜의 간증을 함께 나눈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현금녀 자매의 선곡인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로 함께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알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어떻게 젊은이가 자기의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실로 함께 선포하며 그렇게 영혼을 사모하며 마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거일라는 지리적으로 볼 때 블레셋 가드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일라 주민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되어서 그 농작물을 거둘 때쯤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수확물을 약탈해 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전에 있었던 그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일라 주민들의 수확물을 약탈해 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은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거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다윗과 함께하는 부하들이 이 일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아직 사울이 버티고 있는 이 유다 땅에 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인데 거일라까지 내려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하들의 의견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윗과 또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미리 염려하고 만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의견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다윗도 부하들의 이 반대와 만류하는 권고를 귀담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들을 것이 있는지 또 들어서 살필 것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만약에 다윗이 부하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일라로 바로 내려가서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전히라고 하는 부사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여짜온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문대로 풀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전히 묻자온대,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다윗은 부하들의 의견도 살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여전히 묻고 있는 것은 최종적인 선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지니고 있는 여호와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욱 신중하게 재차 묻고 하나님 또한 신중한 명확한 답을 다시 주십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윗이 싸우는 전쟁,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미리 확고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질 수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것입니다.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된 전쟁을 하기 위해 그 일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담대하게 그 일나로 내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위험하다 싶으면 도망가는 것이 급선무였고 아니다 싶으면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알려주세요, 우리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알려주세요, 이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다른 사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제야 다윗을 사로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 있으니 성만 포위하면 이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지금 사울의 말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정반대, 상반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어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책망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자랑입니다. 내세울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지 못한다는 말씀과 더불어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주의 뜻을 구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신의 삶과 처지와 상황과 정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 다윗에게는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넘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 가운데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여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방법은 정말 나를 이 위협이 되고 위기가 되는 시련과 고난 같은 자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고 내가 풀어낼 수 없었던 내가 묶여있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수단이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구원의 모든 내용들이 불러세우시는 자들에게 은혜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부르신 자들에게 그리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자들의 삶에서 보여주시고 고백되는 내용으로 삼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저희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자들의 탐욕에 맞서 싸워야 하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1편이 갖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난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온전히 주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구해달라는 구원에 관한 간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지 안 구원해 주실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전에도 이 같은 구원의 간구를 주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경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와 다르지 않게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니
이 사실이 확실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기대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행하시는 사역이 신실하시다는 것, 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여일하신 하나님. 여일하다라고 하는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게 여일하신 하나님, 내게 변함이 없으신, 내게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두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내가 이미 알기에 이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을 나의 완전한 피난처로 고백하고 나의 완전한 구원의 소망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 앞에 피하는 자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복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거나 아니면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정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이 하나님이 이끌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장 마지막에 보면 한 사건이 있습니다. 십에 거하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을 붙잡을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이제 다윗을 도망가지 못할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령이 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급히 전하게 되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군대를 돌이켜 다윗을 뒤로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이 다윗을 살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신 일입니다. 이 일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같은 결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두 번 침공하게 됩니다. 처음 침공했을 때는 히스기야가 몸을 낮추고 전쟁 배상금을 주는 것으로 인하여 아수르를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가 2차 침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이고 그의 부하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며 모욕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말입니다. 너희 누구 믿고 까보느냐라고 하는 식의 조롱입니다. 너희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믿고 까보느냐? 애굽에서 병마를 구해서 우리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말 2000필 내가 줄 텐데 그 말을 탈만한 사람들을 너희가 구할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겠다고 말하겠지만 그 말을 믿지 마라. 어느 민족의 신도 자기 백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한 신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수르와 산헤립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게 하고 그로 본국에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산헤립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산헤립은 정말 한 소문을 듣고는 불안하여서

0: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자기의 아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라살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지 않을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절정을 볼 수 있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있는 곳이 분명합니다. 광야의 요새에도 있고 광야 산골에도 있습니다.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기에 사울이 이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매일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더 분명하게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피할 길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완전한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무엇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의심을 거둘 때에 우리가 지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소망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부어진 주의 영은 떠났습니다. 다윗에게 부어주신 주의 영은 아직도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서였을까요? 사무엘의 말을 빌어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자만과 교만이 그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께 주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자리에서 어느 자리를 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주의 영이 이끄는 그 부르심 앞에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고자 애를 쓸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도피성이며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이시며 구원의 소망이신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닫게 하심에 민감하기 위해 우리는 주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하고 수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이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 믿음의 경험과 고백이 나를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고 인도하는 은혜입니다. 이 자리 쫓아나가는 귀한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0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6도, 강릉과 목포, 부산이 25도, 서울과 포항, 대구, 광주, 여수가 24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대전이 23도,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22도, 함흥과 청진이 21도, 강계가 18도, 해산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가 33도, 포항과 대전, 목포, 부산이 32도, 여수가 31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춘천이 30도, 신의주와 개성, 강릉이 29도, 강계가 28도, 해산과 청진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늘이 맑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해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면서 순종과 믿음의 걸음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8월을 인생으로 보아 작년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왕성한 활동들이 산천에 가득하고 말복이 지나고 처서를 바라보는 하늘은 높습니다. 튼실한 결실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이 힘있는 계절의 끝에 지금보다 더욱 풍성한 가을이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 땀을 흘리며 달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온은 올라 대지를 달구겠지만 우리에겐 기다리는 꿈과 수확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어서 오십시오.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20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아들을 버리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 척이요 너비도 열두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 척이요 너비는 열네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의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수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 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3장 1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은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이상적인 성전의 모습 가운데 이 번제단의 모습, 그리고 이 번제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의 예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은 이게 온갖 복잡한 수치가 나와가지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먼저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제단의 크기를 재는 이 치수의 단위를 얘기하는데 한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게 큐빗으로 나와 있습니다. 큐빗인데 이 큐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게 보통 큐빗인데 웬만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 45cm 정도 되고 이 한 큐빗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 한 자 한 큐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하는데 한 손바닥 넓이 한 10cm 정도 7cm

보통 성인 한 7cm 정도. 요 정도가 더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규빗을 45cm에 7cm, 그럼 한 52cm, 52.5cm, 요 정도를 이제 이 에스겔에서 말하는 한 규빗의 단위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부터 성전 재단을 측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측량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재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자, 보통 우리가 아는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번제단은요, 이게 계단과 층이 없고 그냥 위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번제단에는 이 번제단이 층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이 일직선으로 쭉 올라간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제 좁혀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밑에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 한 규빗이다. 제단 제일 높이 있는 것이 50cm로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어제 이 보여드렸던 이 사진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느냐? 저기 홈페이지에 새벽 기도 자료실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적으로 회복될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사방을 500규빗으로 해서 철저히 솔로몬 때와 같지 않게 철저히 우상과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성전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성전은 동북남 각각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그 입구를 통과하고 또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깥에 있는 동문, 안쪽에 있는 동문을 지나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을 이야기하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43장 13절에 보면 제일 밑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번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하고 그 다음요. 제일 밑에 바닥의 높이는 한 척이다. 밑에 이제 빨갛게 되어 있죠. 이 팔꿈치로부터 위까지. 빨갛게 되어 있는데 바닥부터 위까지가 한 규빗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넓이 사방의 가장자리의 넓이라는 건한 규빗으로 올라온 그 윗면을 말합니다. 그 윗면은 한 척이며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윗면은 너비가 한 척이다. 그리고 이한 척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평범하게 된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턱을 이루거든요. 밑에 바닥에서 이렇게 해서 턱을 이루는 그 턱, 턱. 그래서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고 그 가로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그 위에 이렇게 올라온 것도 한 뼘. 그러니까 한 규빗에서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위에 턱을 한 뼘으로 이렇게 둘렀다는 거죠. 자, 한 뼘. 이게 바로 뭐냐? 제단 제일 밑에 있는 밑받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밑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 그러니까 한 1m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제일 밑에서 그 위로 아래층. 그러니까 제일 밑에 1층, 2층, 3층 위에 3천층 위에 번제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의 이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 한 1m 정도 되는 거고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 자, 그 가장자리, 1m 위에 올라온 요 가장자리 너비가 또한 50cm 정도, 한 척으로 안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층 면에서 2층, 그 1층 넘어서 2층, 2층으로 올라가면 바닥, 그 다음에 1층, 2층이 있는데, 2층의 높이는 4척, 그러니까 2m죠. 2m. 5, 4, 20. 2m. 사람 키보다 높습니다. 2m. 자, 그 다음에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 그 위에 또한 척, 45cm, 50cm로 이렇게 둘러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가 또 4척. 번제단 위로 올라가는 게 4척인데,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그 15절에 번제단 위층의 높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층의 높이.

15절에 이 위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르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게 옮긴 게 아닌데 하르엘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산.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뭘 지금 상징하냐면 여호와의 산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 자, 번제하는 바닥에 넷 뿔. 그러니까 번제단 요거는 하늘에서 볼 때는 바닥인 거예요. 이 번제단의 바닥에 넷쪽 모서리에는 뭐가 있냐? 뿔.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를 상징하는 뿔이 있죠. 예, 뿔. 그리고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 번제에서 짐승을 올려놓는 이 바닥의 길이는 12척. 자, 근데 여기 바닥이라는 말은 이제 또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냐면 아리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엘. 이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이 화덕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번제단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바닥부터 넓고 좁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산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번제단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전에 하나님의 산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경험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뭐냐?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을 보면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이 가면서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저 드릴 번제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한번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러준 산에서 그 이 아들을 화덕 여호와의 번제단 위에 올려드리라는 그 이 형상. 그러니까 이 그 여기서 새로 나오는 에스겔의 이 번제단에 대한 설명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의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고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렸더니 그 아들을 살리는 역사는 결국 무엇을 상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보내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 역사를 예고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살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 새 성전에서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단은 이전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제단 올려놓고 확 불태워드리고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물을 내가 질리고 싫어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늘 형식적으로 드리지만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것들은 다 빼놓고 이웃을 갈취하고 막 죄는 죄대로 지면서 형식적으로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우 나는 너희들 드리는 거 진짜 질색이다 이러고서는 이제 안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여러 성전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면서 제단을 새롭게 하신 이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핵심적인 거죠. 그 핵심적인 드리는 것에 뭐가 있느냐? 예전에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그 마음과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전의 마음. 그렇게 아주 강박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번제단을 새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17절에 보면 맨 끝에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해라. 이 층계, 이 번제단으로 올라오는 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부터 나아가는 건 이전에 이들의 이 타락해서 이 아담이 어디로 쫓겨났느냐?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동편으로 쫓겨났는데 이제는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뭐냐? 동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18절부터 이 번제단에 이제 이 제단이 만드니까 그곳에 제사를 계시하기 전에 그 번제단 자체를 정결하게 하는 규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규제가 꽤 복잡하고 그 수송아지 어린 수송아지 그죠? 19절에 어린 수송아지 그리고 22절에 그다음에 흠 없는 순 염소 흠 없는 순 염소 그리고 23절에는 순양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모든 재물을 저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위에 뭘 치냐고 그러냐면 24절에 소금을 치라 그럽니다. 자, 소금을 친다는 건 소금의 짠맛 소금은 들어가면 변하지 않고 부패를 방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금이 뭘 의미하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소금 언약을 삼는다. 예전에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이 소금 언약. 이제부터 너희들과 하나님과 새롭게 맺어지는 이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려야 할 제사다라는 의미로 수송아지, 어린 수송아지, 순염소, 어린 양, 순양 한 마리를 드리는데 이게 이 제단의 넷불과 모퉁이에 이 피를 잡아가지고 바르는데 며칠 동안 정결하게 하냐면 26절에 7일 동안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단 자체를 정결하게 하는 건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을 깨끗게 하고 뭐 그 성소를 깨끗게 하고 이건 나오지만 제단 자체를 이렇게 7일간 깨끗게 하는 건 처음 나오는 거죠. 그럼 왜 제단을 깨끗게 하느냐?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피의 제사가 이전까지는 부정하고 타락했다는 거죠. 이전에 제사장들이 드렸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동편을 성전 동편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이 임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으니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만큼은 이전에 모든 더러웠던 제사를 속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드리면 27절 끝에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그러죠. 즐겁게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번제단의 봉헌 이 예식을 이렇게 쭉 보면 특이한 게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그 법궤가 없습니다. 언약궤.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구약의 이 모세의 율법. 사실 이 모세의 율법의 규정에 따라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이게 사라졌다라는 건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모세 율법 안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제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냥 문으로 드나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 거룩한 임재 안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온전한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 에스겔의 성전 규정에 보면 이렇게 번제단을 봉헌하고 나서 이들의 죄를 1년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처리하는 이 대속죄일의 규정들이 보통 나오는데, 그러니까 레위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한 다음에 뭐 하냐? 대속죄일의 규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대속죄일의 규정 자체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온전한 마음으로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드렸던 그 마음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새로운 차원의 예배가 펼쳐진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받기 원하셨던 예배, 하나님이 그토록 그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을 만나고 싶어했던 그 예배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0: 예수 이름에 힘입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앞에 드려지게 되었죠. 여러분은 우리의 예배가 식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 앞에 더욱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했던 그 예배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까지 아낌없이 주 앞에 올려드리며 전심으로 주를 바라며 예배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앞에 나오는데 이전과 같은 휘장의 간격이 사라지고 정결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그분의 제사장이 되어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성전의 비전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할 어마어마한 예배의 복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작년보다 더욱 간절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단의 크기와 모양이 정해지고 그렇게 지어진 새 성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 예배의 제단에서 제사장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환상을 먼저 듣고 보는 선지자의 행복에 대하여 문득 묵상하다 보니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곧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값도 치르지 않은 사랑을 입고 성도가 된 우리는 이 감사를 담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인지 돌아보며 각성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정결한 자의 예배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 것을 다짐하는 아침,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루를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다짐하며 8월 20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오늘도 거룩함을 잃지 마시고요. 샬롬.

0: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겉돌고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가을이었는데요. 교회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놨던 그 감정이 무너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힘이 쏟았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살며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공허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우리는 종종 좀 더 잘하면, 인생이 안정되면, 죄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니, 큰 소리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친이 윤재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삐삐친이 시작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오늘 레옹은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오신실 하신 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첫 단추가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던 9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음대 입시를 앞두고 입시곡을 열심히 연습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험생은 반주 없이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 학생은 자나깨나 노래를 외우고 불러 악보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입시 장소에서도

0: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이어폰을 낀 채 카세트에 미리 녹음해둔 곡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자 그는 막힘없이 떨지 않고 아주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예감이 안 좋았지만 역시나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얼굴은 더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피아노로 첫 음을 쳐주더니 다시 해보라고 했습니다. 긴장한 그는 첫 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대로 또 불렀습니다. 결과는요,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카세트의 건전지가 거의 닳아서 반음 정도가 떨어진 것을 모른 채 열심히 따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말입니다. 이상은 박대영 목사님의 예수님을 알아가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 교회를 어렵게 하고 변질시키는 것은 건물이나 돈, 성경학자, 성경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넘치고 넘칩니다. 열정이 부족하다고요? 한국교회의 과도한 열정은 온 세계가 알아줍니다. 문제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릇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야 구원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시는 완전 죄사함,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됨을 선물로 받아야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의 주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실질을 사는 아들의 복음만이 참 복음입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보편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서나가게 기도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 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4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집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

그 맛이 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18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참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순종이라는 실천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말씀에 아무 갈등 없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세상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 믿음의 진실함을 목격하게 되죠. 순종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는지요? 아니면 머뭇하는지요? 오늘은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서울 모태트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처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보스턴 필하모닉을 맡고 있는 명지휘자 벤 젠더는 격려와 사랑의 말로 단원들을 잘 융화시키는 리더십으로 유명합니다. 최고만을 추구하는 예술계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성품입니다. 한 기자가 벤 젠더에게 이런 리더십을 추구하게 된 계기에 대해 묻자 그는 한 할머니를 통해 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항상 따스한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성품을 배우고 싶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는 매우 심술궂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동생과 함께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데 수용소에서 동생이 인형을 잃어버려서 아주 매몰차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동생과 할머니는 격리됐고 동생은 며칠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정신 차려 바보야 였던 것이 너무도 후회됐던 할머니는 이후로는 누구를 만나도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며 사랑의 말만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덕을 세우지 않는 말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성경은 이웃을 희롱하는 모든 말을 금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기도를 통해 지혜를 구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이웃에게 희롱의 말을 삼가고 사랑과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소서. 누구를 만나도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며 사랑의 말만 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바디메오 중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 앞에 나오면 테너 유소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복화. 감추인 복화 매주 이 시간은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학계서 2장 5절에서 9절,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지난주에 이어서 학계 2장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학계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짧아요. 1장 2장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학계의 배경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응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게 포로로 잡혀 70만에 돌아올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고.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 바사왕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 권력자 중에 탑 중에 탑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때 모든 나라를 다 이겼어요. 근데 그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리냐? 바사. 여기 쉽게 얘기해서 페르시아가 무너뜨립니다.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요. 정말 페르시아를 세운 대단한 인물인데요. 여러분 그의 말 자체가 법입니다. 그 말 하나로 나라가 무너질 수 있고 민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권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바사,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이 직접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 예레미야 입으로 뭐라 합니까? 70년 만에 너희가 포로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바사왕이 그들을 풀어준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너희 나라 돌아가서 뭘 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여러분 성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성막을 주셨어요. 아시죠? 멋지게 성막을 줬는데 시간이 흐르면 성막이 낡아요. 근데 다윗이 꿈을

잠자다가 나는 하나님 복을 이런 복을 받는데 성막은 이렇게 낡으니까 나는 성전을 지어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하지만 다윗에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그 성전의 예배를 잘 드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망해요. 그리고 그 성전은 다 부셔집니다. 터만 남았습니다. 다시 가서 성전을 짓는데 그 당시 그들을 대표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온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하여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벅찬 감격을 안고 와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 성전을 짓자 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산발라, 도비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 작업을 시작하려다가 조금 하다가 방해로 포기하고 그저 자기 먹고 살기 버거워서 자기 일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성경이 뭐를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라. 너희들이 어려워서 성전 못 짓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못해서 지금 네 인생들이 어려워진 것이다.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학계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청년들도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최우선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교회 가지 말라고 두드려 패도, 누가 놀러 가자가 유혹해도, 게임하자가 유혹해도, 학원에서 오락해도 난 하나님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평생 품어야 돼요. 괜히 학원 간다, 놀러 간다, 가기 싫다, 교회 재미없다, 알바한다, 돈 몇 푼 변다. 그러다 예배 생활 한두 번 빠지다 보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마귀가 내 삶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학원이 직장이 여러분 날 구원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계에서는요 1장 2정의 짧은 성경이지만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봐라. 그러면 어떤 축복이 너에게 주어진지 봐라. 어렵다고 하나님을 내려놓지 말고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게 학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이번 주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에 학계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길 주의 이름을 축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 얻고자 합니다. 첫째 제목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선순위를 자기의 것으로 먼저 정했던 그들. 자, 하나님 성전 재건 정말 예배를 멀리하고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빴던 그들에게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줄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17절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의 수익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삶이 더 버거워졌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런 2장 18절에 9월 24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봐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 인생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 몰라라 하면서 살 때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아도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하고 나니 그때부터 내 안에 은혜 임하고 복이 임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하나님 그 인생을 기억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을 굳세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4절 학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며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할지어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셔요.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할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분도 여러분이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분도 여러분의 목이에요. 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1절에서

1장부터 1절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다가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그 4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성전 제일 먼저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성막 몇백 년을 지나다 보니까 성막이 낡았어요. 너덜너덜해졌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방궁 같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다니. 그 다윗이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때는 피를 많이 흘리니까 솔로몬에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 예배드리다 한참 지나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정말 혼내키고 바벨론의 성전이 무너지죠. 자, 근데 솔로몬 성전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나무를 쳤어요. 성전을 쳤어요. 근데 지금 짓는 스룹바벨 성전은요, 1장 8절의 말씀처럼 주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줘요. 솔로몬 성전은요, 내소와 외소를 금으로 칠했어요. 금으로요. 정금으로 입혀서 화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거기다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충분히 허탈한 심정,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그만한 여력이 되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잊고 있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언제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 때 그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에게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을, 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을 헤아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식들도 있지만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 자식 있고 부모에게 쓴소리한 자식들도 있더라고요. 뭘 들줘서 아쉬워하는 자식도 있더라고요. 근데 수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다윗 하나예요. 그 다윗이 내 마음이 아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성전 건축을 그의 아들 때 완공하는 걸 보게 하죠. 그의 아들이 그걸 이룹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하고 평안히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존귀 여긴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십시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님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정말 속자민들, 여러분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요, 서로가 서로를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다윗처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 아시죠? 법궤가 말씀이 들어올 때 다윗 때 법궤가 이스라엘에 다시 들어와요. 다윗이요, 그거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쁜지요, 막 춤을 추다가요 바지가 내려갔어요. 하나님요, 다윗이 말씀 들어온 걸 기뻐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예배드릴 성전을 때 기쁨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아이고, 왕이 채통없게 훈계했던 다윗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 보십시오. 근데 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더 중요했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던 그 집안의 평가입니다. 우리 사울 집안, 미갈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다윗처럼 주님 사랑하십시다. 우리 다윗처럼 예배를 이렇게 한번 사모해 보십시다. 우리 성전을 그렇게 사모해 보십시다.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질 때 일어나 춤을 정도로 한번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일어나 춤을 추면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겠죠. 그 뭐 너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아니 순종해야지만, 여러분 지금 막 일어나 만약에 막 지금 말씀 너무 춤을 춘다면 그건 약간 이렇게 어떤 공감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병원을 좀 가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요, 집에 가서 다시 오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유튜브로 들어봐야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아, 이 귀한 말씀을 내게 주셨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더 사랑하고 살래, 하나님 내게 주셨어, 덩실덩실 춤을 춰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다고 이때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 잘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눈물과 땀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전 건축을 다 했어요. 그런데 늘 우리는 진짜 예배의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 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더 생명을 다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눈물과 땀을 바치는 삶,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 헌신을 다하는 삶, 이게 진짜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십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양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주님께서요 스룹바벨의 이름을 친히 부르셨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세 번이나 거듭 오늘 동산꾀 예배드린 너희들아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믿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왜 만군의 여호와일까요? 모든 적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여작하지만 하나님을 존귀여기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여기 보세요, 언약한 말씀과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말씀과 영이 머물러 있는 삶, 즉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얘기 자꾸 들어보세요. 음란한 거 보면 음란의 영 들어가요. 여러분 주식 자꾸 쳐다보면 주식에 빠지고요, 세상 정치 얘기 자꾸 들어보면 정치에 빠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위하는 사람에게, 예배의 생명을 걸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직 성령이 영원토록 머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오늘 말씀 8절에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9절에 또 이전보다 더 크게 하신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 주십니다. 그 하나님 복을 주시면 우리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마음을 굳세게 하고 말씀에 결단하며 성전을 지키려 한 자들, 요즘 표현으로 예배를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더 사랑하고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성경 19절을 통하여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하나님 주신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자, 어떤 복을 받을까요? 먼저는 성전 건축에 동참한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물질적이고 현실적 축복보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5장 14절을 보십시오. 역대하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봉헌해서 제사장들이 앞에 살려가는데 구름이 가득해 서 있을 정도로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성전의 건축에 참여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 마음의 성전이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청와대 백악관 건물이 아무리 권력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비록 초라하고 작고 볼품이 없다 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 여러분 모든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된 축복은요 물질적인 축복과 사람을 영광스럽게 한 축복입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에 나중년과 이전년과 크리라. 만군의 주여의 말이니라. 내가 요새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물질의 복과 사람을 크게 하는 영광과 평강의 복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성전이 세워질 때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 드릴 것도 별로 없었지만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고 마음을 담아서 헌신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19세기 중엽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13살 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존 워너메이커 13살 때 어떤 일 했나 보세요. 13살 때요,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고 폐병으로 죽을 뻔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밖에 제대로 졸업하고 그 뒤에 벽돌 공장에 취업을 해요. 근데 이 어린 존에 한 가지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 입구에 이 길이 있는데 이렇게 길이 그 당시 포장되지 않아서 비만 오면 땅이 질퍽질퍽해졌어요. 그 때문에 믿음 약한 교인들은 비 오는 날이면 교회를 안 왔대요. 예? 물론 교회 부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그 당시 마차를 타고 다녔대요. 마차를 몰고 다니니까 신발이 안 젖죠.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이 교회 입구가 질퍽질퍽해서 교인들이 교회 오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존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13살짜리가 이 골목길에 내가 공장에 생산되는 벽돌을 가져다가 깔면 비가 오더라도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불편하겠구나. 좋다. 내가 교회 골목길을 한번 깔아보자. 그 당시에 존이요,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받는 공임이 하루에 7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는 보잘 것이 없는 적은 임금을 쪼개서 자기가 하는 공장에서 매일 벽돌 한 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 교회를 들러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거를 깔았어요.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2년 정도면 교회가 싹 새 길이 될 것 같더래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도 지루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교인들이 자기가 깔아놓은 벽돌을 뒤집어서 교회로 불편없이 들어서는 모습이 선하게 보인 듯 했습니다. 퇴근한 길에 벽돌 한 장을 들고서 교회를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항상 기쁘고 즐겁고 찬송이 불러졌습니다. 벽돌을 깐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두 주가 지났습니다. 어린 존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모습을 교회 어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이기적이었던 어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깨워지기 시작했고 얼마 안 가서 교회 입구의 골목길은 깨끗하게 포장이 되었고 그뿐 아니라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 전체가 아름답게 새로운 담장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요, 이 소년에게 무한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소년에게 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존이 자라서요 미국 역사 가운데 10번째 재벌 안에 들어간 거 아십니까? 그의 11조만 계산한 사람이 두 명이 따로 있었습니다.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때는요 이 사람을 최신부 장관으로, 당신을 최신부 장관으로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최신부 장관 세운다고 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나는 주일을 성수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광주에서 여수거리를 매주일 교회를 다녔어요. 필라델피아까지요. 그런데 해리슨 대통령이 당신은 주일날 회의가 있어서 빼주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사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지금의 우체국 업무의 모든 토대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이란 게 처음으로 백화점을 도입한 사람이 여러분 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서울 가면 종로 2가에 YMCA 건물 아시죠? 한국 독립운동이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중심에 섰던 한국 계몽의 중심 YMCA 건물 누가 진 줄 아십니까? 존 워너메이커 보내 헌금으로 진 거예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멋지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건축비만도 그 당시에 100만 달러, 엄청나죠. 그 당시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때 그는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입구의 길이 생각났습니다. 그 길은 비만 오면 질퍽질퍽해서 교인들이 교회 오는 것을 몹시 싫어했고 교회 바닥도 더러워졌습니다. 저는 제가 받는 임금의 일부를 떼어서 매일 벽돌 한 장씩을 사서 골목길을 깔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제 모습을 보신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0여 년의 세월을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벽돌 몇 장을 바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렇게 크고도 멋있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놀랍고 엄청난 은혜를 제가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드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책임지고 마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런 외침이 있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 손으로, 우리 일은 하나님 손으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하려고 발버둥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내 손으로 하고 우리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손이 나를 만지시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말씀이 원어메이큰 삶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실게요.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1960년대 전쟁이 우리나라 끝낸 60년, 전쟁이 끝나 얼마 안 됐을 때 우리나라 삶은 찢어지게 가난했죠. 군산에 가면 미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이 미군 비행장에서 쓰레기가 비행장에 나오는데 말이 쓰레기지 전쟁을 치른 가난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요 좋은 먹거리, 입을거리가 거기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옛날 어르신들 알 거예요. 그래서 막 쓰레기 버리면 거기서 햄버거 조각 이런 거 조각 먹고요, 옷까지 먹고 막 입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미군 부대 나오는 그것들을 막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군산 미군 비행장 옆에 한 여자 집사님이, 그러니까 아들 하나 키우고 살아요. 거인처럼, 거린처럼 살고 있습니다. 움막집에서요. 근데 그녀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나 폐지를 모아서 간간이 살아갔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작은 집 한 채 살 정도의 작은 돈이 보였어요. 야, 이제 이 지겨운 거린 동네를 벗어나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집을 살려고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마음이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의 집보다 내 집을 먼저 생각하라. 그래, 내 집을 갖기 전에 교회가 너무 허술하니까 교회 건축한다니까 바치자 생각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내용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목사님이요, 그 여인의 삶을 알지라 나는 이 예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며 돌려주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눈물을 흘며 정성스럽게 간절히 축복기도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재미있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어요. 그날 밤 미군 부대 목사님 밤에 잠을 자다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한 빛이 쫙 비치더랍니다. 그 비치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지저스 부르니까요 막 걸어가시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막 따라가 보니까 거린 동네 막 움막으로, 아주 옛날 못 사는 움막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잠이 확 깼대요. 아침 되어서 통역관을 데리고 그곳을 찾아 걸어 가보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이 정확히 꿈에 본 곳과 일치하더랍니다. 그 음악 앞에 딱 섰는데 찬송 소리가 나오더래요. 찬송 소리가. 그 슬며시 음악을 열고 들어갔대요. 깜짝 놀란 그들에게 통역관을 통해 난 미군 이곳에서 근무하는 목사입니다. 소개하고 나서 혹시 어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사실 자기가 폐지 팔아 집을 살려고 어렵게 모아둔 돈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미군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 부대로 돌아와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모자를요 미군 부대에 취직시켜줘요. 여러분 어머니는 미군 식당에, 아들은 경비로 취직시켜주고 월급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요, 그 당시 이건 대기업보다 더 좋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단번에 해결됐고, 그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미군 목사님이 제대를 하게 되고 미국에 와서 일반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설교를 하는 중 자기가 꿈에 본 예수님과 그 여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교회에서 대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농장주가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분들을 초청하고 싶은데 목사님 연락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분들이 미국에 초청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농장주는요 큰 부자였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농장은요

우리처럼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라 비행기로요. 비행기로 비료를 주고 비행기로 농약을 끝이 보이지 않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큰 농장주야. 여러분, 그 자녀 양자가 됐어요. 그리고 농장주의 전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 한국에서 생각도 못한 재산을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0: 말씀이 성취되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은요, 폐지모아 어렵게 장만한 작은 돈이죠.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작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어마어마한 복으로 그 인생 가운데 갚아주더라 이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헌신을 큰 축복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 앞에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함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삶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3-9191 동산감리교회나 061-650-3800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겪는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여수중계소 91.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말씀교회 이상일 목사님입니다.
1: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공의와 인자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이념 간, 계층 간의 갈등,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옵소서. 기업인들과 서민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나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오직으로 돌아가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홍혁기 목사님이 주님과 함께 춤을 이란 시를 적으셨어요. 별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달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밤이면 춤을 청하십니다. 삶에 지쳤습니다. 상하고 찢긴 그런 심령이 됐습니다. 주님은 그럴 때면 춤을 청하십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슬픔의 배옷을 입었습니다. 주님은 그럴 때면 춤을 청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어둠의 터널이 너무 깁니다. 주님은 그

그럴 때면 춤을 청하십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한 방울의 힘도 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럴 때면 춤을 청하십니다. 내 영혼이 뜨거워집니다. 주님과 함께 춤을 춥니다. 성령에 취하여 춤을 춥니다.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는 것이죠. 고난이 깊을수록 주님의 위로는 더욱 커집니다. 슬픔의 배옷을 입은 자에게 주님은 이 아침 찬양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히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었어요. 이 아침 일찍 우리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귀한 방송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과 춤을 추고 있으신가요? 주님과 춤을 추어본 적은 언제이신가요? 생각해보면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주님이 춤을 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이 아침 도움 받을 줄 믿습니다.

2718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4056님 오늘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해요. 오프닝 신청합니다. 라고요. 8040 참 좋은 아침 공유합니다. 7158 엊그제 방학했는데 벌써 오늘이 개학이래요. 방학을 약간 도둑맞은 기분이었는데 학교에서 일하는 어른인 저도 개학보다는 이렇게 방학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하여튼 개학이 되든 방학을 하든 주님과 춤을 추자가 오늘의 주제니까요. 8964님도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그 찬양이 떠오르신대요. 이따가 제가 이 찬양을 한번 잘 찾아보고 그 찬양을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0032님 오늘의 말씀 눈물을 닦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주님은 그럴 때마다 춤을 청하셨다. 우리가 힘들었을 때 한 방울의 힘도 남지 않았을 때 그리고 어둠의 터널이 너무 길었을 때 그때 밤이 깊었을 때 그리고 고난이 깊었을 때 슬픔의 베옷을 입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기쁨의 노래로 바꿔주시면서 춤을 청하시고 함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정말 춤을 추어주셨다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은 야 춤까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참 주님과 나만 아는 그 기쁨 가운데 오늘도 행복하게 이 아침을 열고 있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을 보면 이 표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춤추고 계시죠? 그 춤추는 그 기쁨 동행의 기쁨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예배자가 누구이냐 예배자가 무엇이냐 그래서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예배자는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예배자가 아닐까 누가 억압하고 강요해서 이렇게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정죄감으로 의무감으로 하나님 옆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춤춤 그것이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지는 그 예배자의 모습 그래서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도 주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힘있게 찬양하고요 오늘 복된 목요일 이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또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나의 슬픔을 은혜로운 찬양.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달려가는 복된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춤추고 계시죠? 은혜로운 찬양 함께하고요. 잠시 후에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같이 합니다. 아, 오늘 오프닝 말씀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는데요. 이렇게 샵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5123님, 아 마음이 많이 다운된 상황이었는데 주님으로 가슴이 온전히 채워졌습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 기뻐하며 경배하세 은혜로운 찬송,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 오프닝 말씀 주시면서 사연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피디님, 6039님, 이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 벌써 이 고백이 벌써 이렇게 주님과 춤을 추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고 있다. 8467님, 4년 동안 열심히 했던 우리 사랑하는 딸 대학 졸업식인데요. 극동방송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0695, 아침방송 들으며 울고 웃으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늘 이 아침을 극동방송과 시작하는데요. 오늘 큰딸 가정의

0: 7년 만에 찾아온 귀한 선물 하람 예람이를 만나는 날. 우리 주님이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문자번호 1710-7201-2941-4578님도 오프닝 말씀 출근길 왜 이렇게 힘이 나고 신이 나죠? 찬양 따블따블이라고 하시는데 운전 중이라 손뼉은 못 치고 그러나 나의 슬픔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변하게 하여서 춤이 되게 하셨다.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다라는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복된 목요일 아침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요.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이 내용 한번 집중해 보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 연인, 또 부부 여러분 꼭 한번 이 방송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재욱 목사님 만나보시죠.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에머슨 에거리치 목사님의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내는 사랑을, 남편은 존경을 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 상담 30년, 수천 쌍의 부부를 만난 에머슨 에거리치 목사님, 그가 발견한 부부 행복의 결론은 뜻밖에도 단출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랑이고 남편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사랑받지 못하면 숨이 막히고 남편은 존경받지 못하면 숨이 막힙니다. 아내는 소리내어 묻습니다. 나 아직 사랑해? 남편은 소리 없이 묻습니다. 나 아직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여는 열쇠에는 사랑이라 새겨져 있고 남편의 마음을 여는 열쇠에는 존경이라 새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열쇠를 바꿔 꽂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내는 사랑이 고파 우는데 남편은 이 정도면 되잖아 하며 통장을 꺼내 보입니다. 남편은 인정이 고파 뾰로통한데 아내는 반찬을 한 접시 더 얹어줍니다. 아내는 마주잡은 손의 온기가 고파 곁에 머무는데 남편은 등을 돌린 채 묵묵히 고장난 형광등을 고칩니다. 남편은 당신 정말 대단해 라는 감탄이 고파 서성거리는데 아내는 왜 이리 힘이 없냐며 영양제 하나를 건넵니다. 둘 다 각각 선물을 내밀었는데 하나는 사료를 받은 고양이 표정이고 하나는 생선을 받은 강아지 표정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사랑을 표현해 주지 않으니 존경을 거두고 남편은 존경을 받지 못하니 사랑을 거두면서 두 사람은 빙글빙글 미친 회전목마를 탑니다. 누군가 먼저 내려야 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에는 조건절이 없습니다.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존경할 만하면 존경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랑하라, 그냥 존경하라 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사랑스러워졌을 때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먼저 못 박히셨습니다. 부부의 천국은 대단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도 값비싼 선물도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중 누군가 회전목마에서 먼저 내려 오늘 저녁 밥상머리에서 건네는 두 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아내는 사랑, 남편은 존경.

야,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야, 공유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링크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는데요. 이 영상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속에서는 텍스트도 있고요. 링크를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샵 1069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특별히 오늘 참 많은 감동이 있죠.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랑이고,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존경이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다. 존경할 만하면 존경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 그냥 사랑하라, 그냥 존경하라.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속으로, 여러분 한번 오늘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지 말지 마시고 그 말씀과 함께 한번 춤을 춰 보십시오. 예, 그것이 이 말씀처럼 행동하는 것이 주님과 춤을 추는 거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좀 춤춰야 된다. 하나님이 춤추게 하실 겁니다. 예, 주님이 지금 똑똑똑 하고 춤을 청하시는데요. 그 춤이 바로 여보 사랑해, 여보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저는 10분을 추첨해서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 서적을 선물로 드릴 텐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는데요. 여러분의 또 아침에 사연들, 인문학 막 오는데, 그중에서도 역시 또 4657님은 달라요. 정승희 장로님, 사랑하는 우리 남편 존경해요라고 이렇게 탁 표현하잖아요. 이름이 나가잖아요, 지금. 정승희 장로님. 지금 얼마나 많은 장로님이 있어요. 딱한 분이 소개됐네. 정승희 장로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을 탁 이렇게 올려주시면 주님이 아시겠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책 선물 받으실 분 잠시 후에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예수 사랑하심은 정자영, 메조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으로 같이 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여보 김도영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또 이름이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강성락 아빠 장로님 존경합니다 라고요. 여보 출근하시면서 극동방송 듣고 계시죠? 윤집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참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황은자 권사님 사랑합니다. 정영석 집사님 존경합니다. 김영환 안수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보내주시고요. 참 한 분 한 분의 그 이름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394님 저요 어제 아내하고 한바탕 했거든요. 오늘 아침 귀한 방향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권재영 우리 남편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쭉 문자로 함께 하셨고요.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새 가족들이 한 100여 명이 지금 신청하셨어요. 오늘 칼럼을 꼭 받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예 응원하고 축복해요. 우리 김성근 집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3950님은 제가 정말 존경했던 우리 남편이 지금 천국에 간 지가 8주가 됐습니다. 더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분 더 이상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 안타까움이 있네요 라고 하는데요. 참 더 그립겠다. 또 오늘 그 남편 그 존경했던 남편이 더 생각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하지만 또 그런 마음 중에서도 주님과 또 춤추며 우리의 슬픔의 배옷 가운데서도 우리 기쁨의 띠를 띄워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우리 유근만 장로님 김현 집사님 네, 정재영 교수님까지 응원합니다. 자, 7시 43분이고요.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받으실 분 10분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샵 1069번 50번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여러분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있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프로그램을 검색해 보시면 인문학을 하나님께 가요. 영상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꼭 한번 보시면 좋고 우리 기독교 학교에서 이미 교재 영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몇십 곳에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너는 꽃이야. 찬양 같이 할까요?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자, 지금부터 추첨되신 분 책 선물 받으십니다. 3387 순종의 사람 우리 문기학 씨 사랑합니다. 방송 탔습니다. 3286님 오늘 인문학 내용 꼭 보내주세요. 피디님 저 별거 2년째인데요. 오늘 내용이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7880 여보 존경해요. 아프신 우리 엄마 잘 섬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6759 인문학 출근하는 아내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 아침 저녁에는 더 달라진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9500님 엉엉 울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남편을 미워했던 이 마음 이 아침 인문학 하나님께를 들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잘 섬길게요. 0297님 믿지 않은 우리 최형진 남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9106 나를 전도한 김창수 안수집사님 사랑합니다. 2941 황순현 권사님 사랑합니다. 6506 5171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주님이 감동을 주세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프닝 공유하시면서 이 시간 인사할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연습하겠소.
2: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정완훈 목사입니다. 8월 15일 광복의 기쁨 속에서 추록한 손양원 목사님은 쉴 틈 없이 전국을 다니며 60여 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옥중에서도 주와 동거하니 기쁨이 충

0: 충만하다고 고백했던 목사님에게 자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광복의 달 8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의 메신저가 되어 보십시오. 소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씨앗을 심읍시다.
1: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기도하면 일어난다. 얼마 전 한 설교에서 들은 말인데요. 이 말을 가만히 되뇌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알고 계시잖아. 선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텐데 내가 꼭 기도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모르는 무언가를 내가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겠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하며 그분을 찾고 그분께 손을 내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요즘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있을까? 하며 내려놓은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 우리의 삶에 그런 기도의 역사가 새롭게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지선의 기도 오늘 첫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눴죠.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기도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결과가 만약에 똑같다고 해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 잘 됐네 하고 그냥 지나갈 일을 기도하며 기다렸다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감사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 순간 그 일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마음에 있는 걸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오늘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기도할 때내 눈에 보이지 않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젖은 맡은 우리 구주 조찬미의 찬양이었고요. 또 앞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토브워십의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해 볼게요. 1598번님. 아멘.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또 그에 맞는 기대를 해야겠죠. 기도하고 기도해도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 하고 지레 포기해버리면 안 되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기도를 했다면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4261번님 이런 표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혹은 또 좋은 길, 뜻하지 않은 좋은 길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두 배가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또 운이 좋았네, 다행이네, 이런 식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표현하는 일들도 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어떤 일에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5832번님 축하드립니다. 몇 달 동안 취업을 위해 기도하던 딸이 드디어 좋은 소식을 전해왔어요. 결과도 감사하지만 또 기도하면서 함께 해왔기에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가족들이 얼마나 같이 마음고생하며 기도로 응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직장에서도 또 더 맡겨진 일 성실히 감당하며 그 안에서 성장을 이루는, 또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따님 되시기를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2176번님이 아침마다 가족들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기도해요. 별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예전에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평범한 하루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고백이 도전이 됩니다. 네,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하루도 은혜라는 걸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멋집니다. 6806번님 두려워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일어나십시오. 2872번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날 되시면 좋겠어요.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한다고 또 이렇게 축복의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7326번님이 장애가 있는 둘째 아이 데리고 재활을 가는 길에 방송 듣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뇌출혈이 발생해서 3번의 개두 수술을 받고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었나 하고 자책도 하고 많이 울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은 이만한 것에도 감사하고 이 아이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힘들어도 재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아이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무게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 오늘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또 저희도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아이에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아이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네, 오늘 또 기도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기도하면 일어난다 라는 이 말씀 붙들고요, 오늘 더 기도하기를

오늘 이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하며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주님 덕분에 더 힘찬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재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 때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미국에 블랙스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입사하기가 하버드 입학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한 청년이 그 회사 CEO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취직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SNS에서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회사 CEO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patience, 인내하라 라는 뜻이에요.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실력을 갖추라고 말했습니다. 충분한 실력을 갖추면 우리 회사는 언제나 들어올 수 있다. 나이가 많아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실력을 갖추십시오라고 SNS에 답을 했다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을 가든지 또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네, 인내하는 겁니다. 실력을 충분히 갖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실까요? 충분한 신뢰를 갖추고 충분한 영성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patience,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은 또 오래 사시잖아요. 140년까지 산다는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충분한 실력과 이것들 잘 갖추시게 되면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머물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 땅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때도 흉년이 찾아왔고 이삭의 때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흉년은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 중에는요,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땅에 들었던 흉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건의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풍요의 땅 애굽으로 갔습니다. 당시 애굽의 삼각주는 그 땅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애굽 삼각주에서 나오는 양식만으로도 지중해 전체를 다 먹여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간적인 상식대로 그냥 움직이고 말았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고 말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급히 개입하셔서 지켜주셨지만은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인간적인 선택 위에 두려움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거짓이 나와요. 그러죠? 그리고 그 거짓은 영적인 위기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풍요의 땅 애굽을 선택했고, 애굽에 도착해서 보니 사라 때문에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버리죠. 바로는 사라를 아내로 삼고자 했고, 이로 인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어그러질 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대처하셔야 돼요. 이삭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삭도 역시 아브라함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일단 그랄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그랄로 간 것은 그곳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 그랄에 잠시 머문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긴급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에게 특별한 영적인 보호가 필요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급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 발생할 때는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평상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어떤 감동이 찾아와요. 그건 여러분에게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감동을 줄 때는 특별하게 여러분을 다루는 순간이에요. 그럴 때는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주는 감동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금방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내면의 울림으로 찾아옵니다.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있고, 또 죄책감이 들 때가 있고, 또 마음이 편안치 않을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고, 또는 예기치 않게 상황이 막힐 때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스탑도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이 네 명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양심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감동하고 그 양심의 소리가 내면의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내면에서 아 이건 아니야 이런

음성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건 아니야. 그럴 땐 정말 아닌 거예요. 그 음성에 여러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음성은요, 이건 기다 이런 것보다 야 이거 아니야, 이거 너무한 거야, 좀 스톱해, 이렇게 주로 내면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을 무시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나만 힘들게 하는 것이나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이건 아니다 라는 소리가 들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아닌 거예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니다 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자기 감정이 격해지거나 또 사람들 눈치가 봐야 되거나 어떤 사람과 관계가 생기면 이 내면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더 중요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사람과 관계, 내 감정보다도 내면에서 아니야라는 음성이 들을 때는요, 잘 기울이시면 문제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듣기만 하면 돼요. 안 들어서 문제지.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과 확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와, 이건 정말 하나님 뜻이다라는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어떤 말씀 되십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 이끌어가는 음성이라고 보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주시면 내 감동이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동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 무질서해질 수가 있어요. 막 교회 봉사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무질서의 영이 아니라 질서의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야 됩니다. 회사라면 회사의 질서를 세워가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확신이 넘치다 보면 그걸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신이 너무 강해서 그럴 때 이것을 좀 주의하시면 큰 영적인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와 새로운 약속을 하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삭에게 명령하는 것이 뭡니까? 그 땅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거류하라는 거예요. 머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이삭의 축복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는 것이 이삭이 받아야 될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어긋나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주신 복은 받을 수 없죠. 나의 성취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받은 복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그 복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뜻을 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삭이 왜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해야 됩니까?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성취함으로써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아무리 거부가 돼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태도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일 수가 없어요. 그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수고의 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수고의 산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든 수고의 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해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 이삭에게 스톱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애굽의 매력이 뭐예요?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 가장 풍요로운 땅, 애굽. 이곳은 이삭이 머물고 있던 가나안 땅, 특히 사막의 땅과는 정반대의 땅이에요. 이곳에 가면 당장에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곳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영적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정체성도 지킬 수가 없어요. 애굽에 들어가면 애굽의 신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풍요의 땅으로 가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곳을 최우선적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주면 그 사람이 뻔히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따르고 복종을 해요. 유익이 되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선택한 적은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이 오래 하신 분들도요, 경제적인 문제가 걸리면 대부분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분별할 때.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예요. 건강 문제 빼고. 현실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가장 쉽게 해결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뭐든지 쉬운 해결책에는 그만큼 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고 쉬운 길보다는 늦더라도 바른 길 가야 돼요. 늦더라도 영적인 길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애굽을 향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문제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현실적으로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워서 고난을 참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요, 견딜만 해서 견디고 참으라고 말하지 않는 거, 하지 않아요. 고난은 다 힘들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겪는 당사자는 보통 일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붙들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이 찾아올 때 이건 쉽게 물러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힘들다. 반드시 힘든 거야. 하지만 나는 말씀으로 견뎌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직면하시고 견디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고 무기력해질 때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세상적인 답을 찾지 말고 일단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쉬워서 해란 말 아닙니다. 쉽지 않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고통스럽다 다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못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에 찾아올 때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말씀 붙들고 또 묵상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처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해결책이 없어요.

또 여러분 양면이 무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막을 짝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가는 방식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답을 체크해 봅니다. 3절 후반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뭘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사절 말씀해 보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자, 이삭의 축복은 뭘 위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에게 하신 약속은 누구에게 되물린달까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되물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면 그 혜택을 누가 받을까요?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습니다. 내가 비록 안 받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계승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대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대물림 될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살 수 있는 최고 일은 뭐냐?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이 임합니다. 저는 그 이민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기꺼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 것 같아도 이렇게 믿음 생활 잘 안 하면 그 자녀가 뭔가 좀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원리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원하는 거예요? 네 둘만 열심히 내 자녀니까 복받고 살아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복받게 한다고요? 천하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웃들과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업도 잘하고 성공해야 돼. 왜요? 잘 나누기 위해서. 이 어려운 세상 누가 돕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도 이런 사명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해서 여기서 성공해서 가난한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세우거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직장생활 하시기 바라요. 이게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우리 이웃들이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좀 조금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도우셔야 돼.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나도 모두 호주면 드시다가 5만 원째 더 주고. 그런 경험이 여러분 삶에 있으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 일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이를 위해 기도 헌신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5절에 요약되어 있어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지만요. 그것만으로 복을 받게 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의 부르심을 받고 뭐 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예수만 믿었다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축복이 따라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지 않는다 는 말이에요. 뭘 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 말씀에 기꺼이 행동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삭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돼. 너도 말씀 잘 지켜야 돼. 그래야 너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0: 이 말을 조금 더 역으로 설명해 보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받아볼 수 있겠죠. 성경 읽을 때 이렇게도 읽고 저렇게도 읽고 해보셔야 돼.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 진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순종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순종 이야기할까요? 자발성으로 막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현장이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는 삶을 실천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왕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옛날 시대 왕으로 생각해 봅시다. 왕이 어떤 법을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백성이 다 그 왕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왕의 통치 명령이 백성들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왕의 통치권은 그 백성들에게는 행사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통치권 행사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군인들을 보내서 처리하잖아요. 똑같아요. 하지만 왕이 어떤 법령을 내렸는데 백성이 다 그 법령을 따라요. 그러면 통치행위가 그 백성에게 실현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그 왕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행위가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되시든지 정확하게 여러분 개념 정리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자꾸 사회가 발달되다 보니까 뭐 순종 그러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뭐 들어보지도 않고 싫어해요. 왜 순종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아예 그냥 차단을 해버려요. 그것이 아니에요. 왜 순종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행위가 실현되는 바로 현장이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을 덕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어떤 삶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그 아래에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그다리에서 머물면서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아브라함처럼 또 누이라고 속여요. 하여간 위험하면 다 이게 남자들이 거짓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큼직큼직 속이잖아요. 내 누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말렉을 사용하셔서 리브가를 보호하죠.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큰 거부가 되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삭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삶이 완벽하지 않았고요. 이삭도 그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때로는 인간적인 선택을 했고, 두려우니까 다른 사람처럼 비겁한 행위를 했고, 자기 살자고 거짓말도 했고, 나름대로만 연약한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들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가? 왜 그들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순종한 거예요. 말씀이 희미해질 때는 인간적인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분명해졌더니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격을 줄 때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말씀이 다가올 때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복된 삶 누리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의 가에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제화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45-1009번 서로사랑하는 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20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뜰한 이진아입니다. 왜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쓱 지나갔던 한 장면, 한 구절이 오늘따라 유독 가슴에 다가올 때, 그럴 때 있으시지요?